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꽃내음에 자연이 눈부시게 빛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연녹색으로 단장되고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잔잔한 꽃잎마다 방울방울 그리움이 맺히니 젊은 청춘들의 가슴마다에서 환성과 환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부신 5월엔 청춘들의 희망과 사랑을 꽃구름에 싣고 젊음의 6월로 줄기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춘의 생기로 사람치는 6월에 더욱 활기차고 알찬 꿈을 이뤄가길 바라면서 노래 기타는 내 청춘을 보내드립니다.

청춘 시절의 순수한 감성이 포근히 잠겨든 그 시절의 노래 선풍구 파는 총각이었습니다. 청춘 시절에는 숲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도 사랑스럽고 날아가는 새들도 잡을 듯이 마음만은 항상 저 하늘의 구름처럼 두둥실 떠있다고 했습니다. 연양성 단동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미영 씨는 새로운 곳 좋은 직장에서 마음씨 고운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초부터 비상 시기를 겪으면서 우울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응원해주고 싶다면서 노래 너랑 나랑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인생은 어차피 흐르고 청춘도 마냥 흘러갑니다. 짧은 인생 매일매일을 보람차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호국 씨는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때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묵묵히 뒷받침해준 아내와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소품 가족 나들이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 좋다 좋다. 왜 얘야? 뭐 사람 이리 많니? 야.
2: 대박!
1: 야야야야! 누구야? 우리 영철이 엄마네도 왔구나. 아이 잠수서. 우리 뭐 천천히. 야 우리 여기서 먹지 뭐. 아 좋다. 야 경치 좋구나. 야야야야. 너 혼자 찍지 말고 오라 가족 사진 찍자 우리. 오라. 빨리 오라. 가족 사진 찍자.
2: 야 정말. 자. 아 빨리 오셔.
1: 하나 둘 잠깐.
2: 예? 어제
1: 엄마 어디 갔니?
2: 예?
1: 야 엄마 어디 가?
2: 엄마
1: 여보.
2: 야 너 어디 가 엄마는?
1: 야 엄마 어디 가?
2: 엄마.
1: 아하 엄마! 그거야. 야
2: 예?
1: 아까 휴게소에서 니하고 엄마 화장실 갔다 했지?
2: 아이 갔지. 걔 난 먼저 보고 나왔지. 그리고 차를 탔지.
1: 그럼 난 떠났지.
2: 예?
1: 엄마 나 이거 지나. 야 엄마를 두고 왔지?
2: 두고 왔어 너진가.
1: 야 정말야 좀 좋아서 재밌게 놀자 했더니 가자 또
2: 이거 가지고.
1: 아이 빨리 가자.
3: 여보
1: 괜히 또 엄마한테 박살 맞겠다.
2: 아빠
3: 여보 지민아
1: 어디 무슨 소리 나세?
2: 예
3: 여보
1: 저기야
2: 아빠 좀 무슨 소린가?
1: 야 여러분 빨리 도망갔어 멧돼지 나왔구만 멧돼지 삼집니다
2: 야 아빠
3: 이게 나오라
2: 멧돼지인 게 아니라 엄마인다
3: 멧돼지 이거 오늘 싹 확 어째 나래 오늘 싹
1: 어째
3: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두고 예? 아유 화장실에서 나온 게 차생하고 출발하더구나.
1: 나
3: 어제 나도 아이 다 그런지 차 속도 더 빨라 보이더다.
2: 아 우리도 용 가볍지요.
1: 빨라 보이더라.
3: 어제
1: 아니 나 쟤 탔는 거 했지. 오랜만에 놀라 나오니까 나도 흥분돼가지고 빨리 가는.
3: 어제 흥분됐던 바에 하늘나라를 한번 가보겠습니까?
1: 왜 무슨 그런 말을? 야 저 거기서 따라와 쟤.

0: 야, 야, 야.
1: 아, 됐습니다. 먹여봐 죽겠다. 아, 그거 다른 게 또 배고프다. 빨리 준비나 하셔. 이때까지 준비하여 뭐 했어?
0: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재민아, 재민아.
2: 예, 어제.
0: 이거 뭐 준비해라. 아이고야.
2: 아, 야, 엄마, 아빠 보고 해라, 지금 쇼.
0: 야, 아빠도 야, 지금, 날라 지금 자른 먹고 먹여봐 죽겠다. 빨리 이거 해라.
1: 어, 경치 좋다, 야.
2: 와, 완전 아이고. 대박.
0: 야.
1: 자, 걷긴 걷다.
0: 야, 이게.
1: 아우, 먹였다, 야.
0: 빨리 준비해라. 근데 뭐 하니? 준비해라. 근데.
2: 야, 엄마, 아빠 보고 해라, 지금 쇼. 내가만 쓰였냐며 그럴까? 내가 지금 사진 찍는 게 아이버니까.
0: 빨리 쳐, 빨리 쳐, 쳐, 쳐. 빨리.
1: 어째 아까 소리치니까.
0: 아, 해라 그래.
1: 빨리 준비나 하셔.
0: 아무 대신 무슨?
1: 저 아까 자꾸 소리나 치면 소리. 빨리 하셔. 보배딸.
2: 예.
1: 우리 저 경치 좋은데 사진이나 한 장 찍.
2: 예, 그래. 빨리 오셔 엄마. 완전 알았어. 죽입니다.
0: 에이, 뭐라.
1: 사진 찍. 기다려라.
2: 엄마, 좀 더 옆으로 오셔.
1: 어?
2: 좀 더 옆으로.
1: 옆으로?
2: 좀 더. 엄마.
1: 어째?
2: 핸드폰 버리기셔.
1: 어째?
2: 화면 작아서 다 아이 나오세.
1: 그렇지.
2: 예.
1: 핸드폰 화면이 작은 게지 내 큰 게 아니지.
2: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면 딱 봐도 작대.
0: 아이고야.
1: 재버려라.
2: 알았어.
0: 야야 너도 정말 우둔하다. 그 조그만 화면에 눈이면 얼굴이 어떻게 다 나오니? 집에 댄스를 가져와 봐. 그게 다 나오겠는가. 아이고 절반이 너무 딱세.
1: 내 요즘에 여보를 좀 너무 방송했지? 어쩌지 우리 미강진이 아까? 아이
0: 너는
1: 됐습니다. 이와 사진이나 찍으셔 빨리.
0: 아니 내 지금 이거 준비하는
1: 확 또 맨다 또.
2: 아 빨리 오셔.
0: 아 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가자 가자.
1: 빨리 찍이나 하셔. 찍을 줄 알지?
0: 에이, 자
1: 좀 잘 보면 찍으셔. 약하게 소리.
0: 걔가 독사지지?
1: 독사지라? 아니 내 보배 딸이 같이 찍. 딸!
2: 어? 네 여기 있습니다.
1: 왜? 야 너는 자꾸 약하다며 해가지고 엄마 뒤에 자꾸 서니. 앞에 서라. 그저 제일 작게 나오자고.
2: 알았어 그러면.
1: 빨리 앞에 가서.
0: 빨리 그래 빨리.
2: 이렇게 앞에. 응.
0: 아 쟤 좀 뒤로 가 아이보요.
1: 예?
0: 뒤로.
1: 둘로?
0: 둘러 둘러.
2: 아빠 나는 더?
0: 난 너는 가만히 있고 쏙쏙 더 둘러 가. 야 배밖에 안 나온다는데 빨리 더 둘러.
2: 야 아빠 빨리 허.
0: 쏙쏙쏙쏙 더 둘러.
1: 야야야
2: 엄마.
0: 어째 어째 어째 어째.
2: 아 떨어질 뻔했잖아. 어,
1: 날 죽이자고.
0: 아니 나 뒤에 낭떨어진 건 뭐야.
1: 낭떨어지 난 낭떨어지. 날 오늘 딱 죽이자고 작정했다 작정했어 그죠?
0: 아니 몰랐지 내서
1: 싹거든 주라 기분이 상해서 원래 사진 하나 찍을 줄 모르니 그죠? 뭐 시킨지 어째나 알려요
2: 그러니까
1: 됐습니다 빨리 준비나셔
2: 엄마
1: 어째?
2: 손질
0: 아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1: 아 차
2: 알았어
1: 아우 야 기다려라 어.
2: 아 엄마 또 이럴 때 딱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빨리 앉으시오
1: 너무 짜르다
2: 아우 야
1: 야, 아우야 쌍 마사지?
0: 아유 쌍 마사지 쌍마나
1: 그 빨리 아침에 쌍거나 빨리 준비하셔 보기셔
0: 아 하나 보다 아침에 내 그저 아침 신상 그저 싹 쓸었다니 그저
2: 아 진짜?
0: 요, 요 고치 록색 신품이야
2: 어,
0: 요거
2: 내 제일 좋아하는 게인데
0: 어 그래 요거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 어이를 봐라 요거 어 요거 어
2: 아이요
0: 달아요
2: 단가?
0: 달아요
1: 싫다! 맨풀채야
0: 이 상추를 봐 이거 얼마나 큰가? 에? 너네 엄마 얼굴만 하다
2: 야. 엄마 얼굴만 하다
0: 아우
1: 맨풀채밖에 안 있어
0: 요즘에 그저 이렇게 록색을 해야 돼요
2: 아빠
0: 응? 중요한 거는 여기만 있지 우리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에이, 그래도 또 와서
1: 야, 근데 고기 하나 있다.
0: 에이, 기름 났다.
1: 그 끝인가?
0: 어. 어제
1: 하나 딱 쌌습니까?
0: 어, 그 거기서 제일 큰 걸로 달래지.
2: 아빠, 한 낸가?
0: 어.
1: 어떻게 하나만 딱 쌌까? 야, 그저 뭐 시키면 언제 한 번째네? 할 데 없다, 할 데 없어. 에? 내 동물을 내 때마다.

0: 어떻게 해줍니까? 예? 나는 동물을 위해서 몇 대마다 적어도 2차 스타일은 꼭 해주잼까? 동물은 뭐니까, 그죠? 여보, 그래. 딸랑 싸우고.
1: 아, 엄마. 아, 내 잘못 들었는가? 아, 이제 뭐라니까?
0: 내 너네 아빠를 위해서 몇 대마다, 그죠? 2차 스타일은 딱딱, 그죠? 상차림 해주지.
1: 2차 스타일?
2: 아, 2차 스타일, 왜? 채소 하나에 작물이 만들겠구나.
1: 내 말이!
2: 아이고, 돼지다, 이거 그거 어떻게 먹냐?
0: 동무는 뭐 어째 한 번씩 김 제사를 할 때 어느 때였습니까? 예?
1: 엄마 이거 엄마 다 잡수셔. 난 엄마 위해서 오늘도 고기 뗐습니다.
2: 어, 그렇지. 나도 또 원래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1: 야 엄마 아빠 이거 그저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어떤 때는요. 야 정말 엄마도야.
0: 야 여러분아.
1: 예.
0: 야 이 고기를 야 내 혼자 다 먹여 되겠니?
1: 이럽지 무슨.
2: 이럽지.
1: 예.
2: 혼자 다 먹어.
0: 혼자 다 먹어도 되겠지. 뭐.
2: 그럼.
0: 그렇다고. 자, 그럼 준비해 봅시다.
1: 예, 해 봅시다. 해 봅시다.
0: 자. 딴딴딴딴. 불 켠다. 딴딴딴딴딴. 됐다.
1: 됐을까?
0: 됐다. 고기를 넣고.
2: 야, 무슨 고기를
0: 고기를. 고기.
1: 고기.
0: 엄마 지금이다 불어 나 차로.
1: 불어. 아, 더. 엄마 더.
2: 끄지 말고.
0: 됐다. 됐다. 아, 딱 좋다. 됐다.
1: 딱 좋습니다.
0: 물러라 손.
1: 아 예.
0: 지금이다 딱 여기다. 보배다.
1: 예.
0: 이 삼겹살은 말이지. 70%의 노력과
1: 예.
0: 20%의 신선한 재료에 예. 10%의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100%의 요 맛을 낼 수 있단다.
2: 아.
0: 얼마나야?
1: 예. 엄마.
0: 한번 냄새라도 맡아봐라.
2: 아이고.
0: 어떠야?
1: 아, 죽인다.
0: 자, 그럼 이제 시식해봅니다. 하. 자. 아.
1: 엄마, 어떻습니까?
0: 치리나.
1: 예. 살살 녹지?
0: 야, 어째 입에 들어오기 전에 좀 벌써 너가 없어졌다, 야.
1: 그 정도인가?
2: 살살 녹는다. 살살 녹는다. 돼지들이 입안에서 기염쳐요. 맛있구나. 돼지 고기 왜 이렇게 고소했니?
0: 내 고기!
2: 응? 어? 내 먹었어?
0: 네 먹었다. 네 먹었다.
1: 아빠 그 고기 먹으면 어찌니까?
0: 어쩐다. 그 어떻게 굽은 고기라고?
2: 내 먹기지만 먹은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내 입이 나갔다, 내 본능적으로.
0: 싹거든 주셔! 그 어떻게 굽은 고기라고 소리입니까?
2: 아, 정말 그 사람 같더라는데 그 사람 고기가 정말 복잡하냐. 에이.
0: 이제 뭐 이랬습니까? 그 사람 고기?
1: 오야, 엄마가! 이 고기 탄다, 고기 탄다!
0: 불 났잖아. 이 고기는 70%의 노력과 20%의 신선.
2: 아, 됐어! 아이 먹으면 되지? 아이 먹으면 되지? 정말. 창피하네 아니 정말 저게.
1: 야 엄마 이제는 얘. 오야 이 무슨이야. 엄마 너무 했습니다 그 사람 고기 때문에.
2: 그렇지.
1: 엄마 빨리 가서 아빠를 올리셔.
0: 내 무슨 올리겠니? 됐다.
1: 왈라. 엄마.
0: 어쩌.
1: 이래다 아버지 또 운전하고 우리도 두고 간다.
0: 또 내 따라가야 되니?
1: 당연하지. 빨리 가 올리셔.
0: 그럼 이거는 절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가는 게다. 어?
1: 그러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문에.
0: 네 때문에 간다. 어?
1: 예, 빨리 가 올리셔.
0: 이렇게 와라.
1: 엄마. 예. 아우야 이. 엄마 절로 일어나는 게 낫지?
0: 그렇게 나. 됐다 몰라.
1: 아우야. 아우야야. 빨리 가셔. 빨리 올리셔. 야 정말.
0: 여보. 여보.
2: 아이고 속이 어째요.
0: 우리 여보 삐지면 내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2: 왜? 뛰지마 뛰지마 지지 일어난다 뛰지마
0: 그래 그게 블레스인가?
2: 아니야 블레스
0: 그래 여보 블레지
2: 어이 블레서 블레서 오야 자꾸 이래 흔들지마 또 배고파진다
0: 아 그래도 어쨌든 블레서
2: 블레서 블레서
0: 블레지
2: 블레서
1: 엄마 엄마 봐봐 어째? 저기 보셔
0: 어째?
1: 오늘이 무슨 날인가?
0: 어? 어째? 오늘 날이다
1: 무슨 날인가?
0: 너 내 아빠 며칠을 알아보는 날이다
1: 아이 그게 아니라 저기 저기 좀 보셔
0: 어떻게요?
1: 와 진해 마늘 불꽃이 팍팍 튀는 게 무슨 축제를 하제?
0: 엄마야 뽀뱃딸
1: 예
0: 저 불에다가 삼겹살을 굽으면 어느말 맛있겠니?
1: 진짜
2: 야야야야야야야야 빨거든 빨거든
1: 어,
2: 여러분
1: 어제.
2: 빨리 도망가옵소 빨리 도망가옵소
1: 어제.
2: 산불이다 산불이
1: 어제 산불이?
2: 빨거든 빨거든
0: 야 이 빨리거든
1: 이거 진해
2: 지민아
1: 예
2: 빨리 신고해라 신고
1: 신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0: 야 이 빨리거든
2: 야 저 보나마나 똥둥이
0: 쌍둥이 이래 쌍둥이
2: 산불 왔다 고기 구워 먹다가
1: 아 여기
2: 어, 불을 제대로 안 끄기 때문에 저 불이 났다
0: 야 이 불도 우리 불도 걸어
2: 잡자
1: 아 예 여기 빨리. 위치 어떻게 되는가 뭐 예 야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니
2: 아 빨리 비옵소 빨리 비옵소
0: 야,
2: 저 정말 아, 잘 먹고 잘 놓으면 끝이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마무리를
0: 아 여보도 거기서 자꾸 말 말고 빨리 와 치우셔
2: 야 그거 혼자 못 들어서 아 빨리 피하소 빨리 피하소 빨리 피하소 거기서 쓰레기랑 다 치우고 좀
0: 야 그거야 그 폐수 깨는 빨리 가자
2: 아이, 왜?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맘때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라일라크 그 향기에 도취되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이를 탓하기도 하고 세월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남은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높은 언덕이라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춘시에 거주하는 정경금 어머니는 실록이 부르러가는 산과들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빛 찬란한 여름에는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 뵈린다면서 그동안 주위 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지금 이대로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걷는 길이지만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옥화 씨는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봄부터 휴식 시기를 가지게 되면서 지금은 몸도 마음도 충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 더 벅찬 나날들을 맞이하려면서 신명나는 노래 청도시 한바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열정으로 패기로 차림치기에 청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 계절의 향기가 몸속에 파고들어 마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열심히 달린다면 인생은 마냥 청춘이고 봄날일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꽃구름이 활짝 피어난 6월에 청춘으로 차림치는 무지개 인생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본 방송 후 블로그와 사이트 변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오프닝곡 류원정의 노래였는데요. 네, 오늘 여성 클럽은 최옹란 작가님의 글,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는데요. 장민호의 노래입니다.

네, 지금은 인터넷 시대죠. 네,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여성 클럽의 가족분들 대부분 아마 부모님들이실 건데요. 아마 자녀분들은 이런 부모님의 활약적인 모습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모습들을 알고 있을까요? 네, 오늘 작품은 최옹란 작가님의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인터넷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익명성과 표현이 자유로운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감추고 살던 솔직한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표현한다. 부모님 세대의 경우 종종 가족 책임과 사회적 기대에 의해 자신의 진심과 희망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곤 한다. 하지만 인터넷 가상세계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자신만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투영시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먼 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드라마틱한 모험을 떠나는 등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다. 이는 부모님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인터넷 가상세계의 장점은 부모님들에게 자신을 위해 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나는 위챗 독서 앱을 통해 전자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위챗 독서 친구 목록에서 우연히 엄마 위챗 계정을 발견했다. 엄마도 위챗 독서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엄마를 추가하고 들어가 보니 엄마의 위챗 독서 시간이 내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었다.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엄마의 위챗 독서 서재를 열어보니 그동안 인문학, 역사, 지리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었고 전자기기, 영화, 투자, 최신 첨단 기술과 관련된 책들도 있었다. 또한 소설과 에세이집도 상당히 많았다. 엄마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평소엔 가정에 몰두하고 일상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던 엄마가 이렇게 광범위한 지식을 탐독하며 성장하고자 했다니. 다양한 분야의 책으로 가득 채워진 엄마의 온라인 서재는 마치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뉴 대학생의 소재를 방불케 했다. 엄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실로 그 소재와 엄마를 연상시키기 어려웠다. 내 눈에 엄마는 늘 조용하고 겸손하며 효율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이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엄마는 늘 나의 성적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걱정하곤 했는데 그런 불안은 평범한 도시 생활을 하는 자신과 달리 이딸은 나중에 커서 활활 날 수 있길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됐던 것 같다. 엄마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생활에서 끊임없이 타협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가끔 아버지가 체면을 내세워 억지를 부를 때도 말없이 따르긴 했지만 억울해하는 표정도 어렵지 않게 일

죽을 수 있었다. 엄마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엄마의 대학 동창들과 비하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이 살아왔다. 그런 엄마가 위챗 독서 앱에서 페미니즘 관련 책까지 읽고 있다니.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엄마 내면의 욕망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엄마의 온라인 서재를 발견한 이후 우리 모녀 사이는 좀 더 가까워졌다. 서재를 통해 내가 엄마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런 발견 속에 슬픔도 함께 묻어 있었다. 그동안 엄마가 가진 이런 깊고 풍부한 내면 세계를 딸인 내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와의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이런 아쉬움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친구들과 만나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게 됐다. 수다를 떨면서 위챗 독서 앱에서 내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말을 했더니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친구의 애는 엄마의 핸드폰 화면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 속에 숨어있는 엄마의 다른 면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그녀의 엄마는 핸드폰 화면이 깨졌다고 딸한테 수리를 부탁했던 것이다. 수리를 맡기기 전에 A는 엄마의 핸드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 백업하려고 했다. 그때 우연히 엄마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게 됐고 그 순간 충격에 빠지게 됐다고 한다. 친구 A의 엄마는 뜻밖에도 음식과 요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식 블로거였던 것이다. 엄마의 계정에는 다양한 가정식 요리 사진과 상세한 요리 절차, 그리고 네티즌들과 주고받은 댓글도 가득했다. 비록 다른 인기 있는 블로거들처럼 블로그를 정교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단조롭고 약간 투박하기도 했지만 매 사진마다 정성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그 한 장의 사진을 고르기 위해 얼마나 반복해서 찍었을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엄마를 그저 가정을 위해 뱅뱅 도는 가정주부로만 여겨왔던 친구 A는 엄마의 블로그를 보고 엄마가 이런 재능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옆에서 자기 부모 일인 양 크게 놀라며 격하게 반응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친구 A는 엄마의 온라인 신분이 엄마로 하여금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찾게 해줬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하긴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우리 엄마도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엄마이기 전에 자신의 취미와 꿈을 추구하는 여성이었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어. 친구의 말에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마 자신만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자식이 있고 나서 부모라는 책임감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하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잠재적인 열정, 재능, 그리고 욕망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지려는 찰나 우리들 중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친구 B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커피를 한 모금 쭉 들이키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B는 과묵하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온라인에서 코미디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줄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우리는 기대에 차서 B를 쳐다봤다. A와 마찬가지로 B도 어느 날 아버지를 도와 핸드폰 메모리를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동영상 플랫폼에서 개그 달인으로 활약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B의 눈에 아버지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고정한 분이었다. 평생 공정사로 일해온 아버지는 과묵하고 절약정신이 몸에 배고 엄격했다. 매일 정시에 잠자리에 들고 정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며 평소에는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 채널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다. 유일한 취미가 녹색 식물을 심어 가꾸는 것이었다. 친구는 아버지가 식물 재배 외에 그 어떤 것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류행어 같은 것이 아버지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B의 아버지는 핸드폰 저장 공간이 가득 찼다며 핸드폰 메모리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진이나 영상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B가 아버지의 사진첩을 닥치는 대로 열어봤더니 짧은 동영상 편집 파일과 다양하고 이상한 셀카가 가득했다. 선글라스를 끼고 멋진 포즈를 취한 사진이 있는가 하면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달린 머리띠를 하고 짓궂게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며 환하게 웃는 사진도 있었으며 과장된 필터를 사용해 찍은 사진도 있었다. 평소 아버지한테서 종례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B는 아무렇게나 동영상 하나를 켰는데 하마터면 웃다가 숨이 넘어갈 뻔했다고 한다. 글쎄 아버지가 헐렁한 양복을 입고 집에 있는 리모컨을 든 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드라마 속 독재적인 CEO의 명대사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명대사를 다 읽기 바쁘게 그는 소파에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뒤이어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화면에는 한 줄의 자막이 떴다. 장스의 코믹한 열상, 웃기지 않으면 내가 진 겁니다. 비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 그토록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의 공정사 아버지가 짧은 동영상에서 이토록 코믹한 모습을 연출하다니. 호기심에 이끌려 친구 B는 아버지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계정을 열었는데 팔로워 수가 무려 2,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 안의 내용은 B를 더욱 놀라게 했다. 아버지가 고전 영화 속 한 장면을 그대로 흉내낸 것도 있었고 특수 효과를 통해 트랜스폼으로 변신한 것도 있었으며 빗자루를 들고 무협 영화 속 한 장면을 모방해 연기한 것도 있었다. B는 보면 볼수록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고 한다. 그번 일이 있은 후 아버지에 대한 B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 친구는 주동적으로 아버지를 도와 동영상도 찍어주고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세요? 어느 날 B가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솔직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빠른 이 사회에서 뒤떨어질 거다. 비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새로운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봤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려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강렬한 불복도 느꼈다고 한다. 비는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견뎌온 아버지도 여전히 젊은 세대와 함께 걸어가려는 열정과 끈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번 일을 통해 아버지의 내면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으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고 했다. 이제 보니 B가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은 아버지 유전을 받아서인 것 같다고 하자 B는 그런가 봐 라고 말하며 통쾌하게 웃었다.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부모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은 혹시 자기 부모님도 가족 모르게 온라인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지 않는지 눈여겨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과 소통하며 그들이 가상세계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공간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가자고 입을 모았다. 부모님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응원하며 우리도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일원이 돼보자고 다짐을 하면서 말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딱 사랑하기 좋은 그런 시점, 무언가를 배우기에도 딱 좋은 시점. 늦었다라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하네요. 금방 최옹란 작가님의 글 미처 몰랐던, 이 미처라는 단어가 참 심금을 울리는 것 같은데요.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 이런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세대들이 함께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우리 부모님께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개신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배움에 대한 열정. 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당당히 앞서가는 우리 부모님들. 네, 모든 부모님들의 도전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통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 또한 있습니다.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신나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네, 아파트라 노래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노래죠. 함께 신나는 시간 만들어 볼까요?

시간 정말 빨리 흐릅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네, 한 시간 동안 내내 행복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한 시간 동안 단 몇 분이라도 네,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저는 정말 네, 행복합니다. 네, 좋은 노래 네, 몇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행복의 조건은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내가 겪는 불행을 누구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불행으로 미래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분들에게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행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과 맞서 싸워 이겨내며 결국에는 극복해낸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긴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오기 마련이다.

네, 만약 현재의 불행을 이겨내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분명 이전에는 없던 마음 면역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면역력은 때때로 찾아올 불행의 순간마다 현명하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네, 살령 거된 오늘 하루를 보냈더라도 내일 하루는 다시 희망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 가고 고향을 떠난 지도 70년이 되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나날이 짙어만 간다. 내 고향은 창백산 줄기에 자리 잡은 복흥촌이라는 작은 마을로서 너무 꼬우라고 불렸다. 마을 뒷산에는 사철 부린 소나무들이 변함없는 의지로 마을을 지키고 봄이면 진달래꽃이 만발하며 뻐꾸기가 뻐꾹뻐꾹 밭가리를 재촉하고 황소들의 영각 소리가 안개 속에 울려 퍼진다. 한 바꽃, 개나리꽃이 벌 나비들을 부를 때면

마을 한가운데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네모난 우물은 내가 다섯 살 때부터 자그마한 덩이를 이고 자주 찾던 것이다. 또한 우물가에서 상추를 씻던 어머니가 권총을 숨겨주물었어 한 항일 전사를 외놈들의 마수에서 구해낸 것이기도 하다.

마을 앞을 지나는 강물은 장백산 천지물에 지르러서 우리 꼬마들의 천연 수영장이자 멋들어진 피서처였다. 여름이면 남자애들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여자애들은 물속에서 건기돌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다 더우면 물에 뛰어들어 물싸움을 하기도 했다. 가을이 되어 황금 파도가 넘실 그를 때면 왈랑절랑 소방울 소리 풍년을 울리고 우리 꼬마들은 밭에서 이삭을 주워 합작사에 팔아 공책과 연필을 마련한다. 이때면 우리도 수학을 거뒀다고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다. 계산이틀 같은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상과들은 흰 솜옷을 입고 빙판은 운동장이 되어 우리를 반겨준다. 건물이 발등에 떨어지도록 훔칠 염도 없이 백리를 치고 쓸미를 타느라 분주하다. 굵은 쇳줄을 밑에 박은 나무 스케트를 어둠이 내릴 때까지 타다 집에 돌아오면 영락 없이 어머니의 꾸지람을 받았다. 지금 고향의 모습은 어떨까? 고향 분들은 모두 잘 계실까?

나는 꽃향기와 흙냄새가 풍기고 벌과 나비들이 찾아드는 고향이 그립고 푸른 꿈을 키우던 그 시절이 그리워 어월초에 큰딸과 함께 고향을 찾았다. 고향의 당도한 내 입에서는 저도 몰래

내 고향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고향을 껴안을 듯 두 팔을 쩍 벌렸고 고향도 나를 따뜻이 반겨줬다. 내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그래도 당년의 소학교였다. 아쉽게도 대문에는 큰 자물쇠가 잠겨져 있고 학교 간판도 없다. 교사는 벽돌집인데 교정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무슨 폐물창고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한 대로 교문 앞에서 교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마을 앞을 요요히 흐르던 강물도 이젠 흔적을 감췄고 밤이면 승냥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버들방천도 사라져 애다는 아쉬움이 와닿았다. 마을의 옛날 초가집들은 어느새 파란 양철 지붕을 떠인 벽돌집으로 바뀌어 그나마 유한이 되었으나 동네에 아는 사람이라곤 없어 허무할 뿐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옛날의 우물터를 찾아가니 우물은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 가뭇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집집의 마당에는 풀들이 무성했다. 우리는 산정에 세운 혁명졸사 기념비를 찾아갔다. 이름 모를 꽃들이 줄지어 반기는 어설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기념비는 예전보다 더 높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열사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세웠던 예전의 기념비에는 내 둘째 오빠 이름 김화석도 올라 있었었다. 1948년 10월 15일에 금주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오빠는 당시 나이가 18세였다.

나는 오빠를 떠올리며 렐사비 옆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랬다. 산정에서 다시 한번 텅 빈 마을을 휘둘러보고 나는 힘없는 걸음으로 산에서 내려왔다. 어쩌면 이번이 내 마지막 고향행일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렇게 생기가 넘쳐나던 고향이 허전한 내 마음처럼 텅텅 비어 슬퍼났지만 고향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고향이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고 떠나고 싶어 떠난 것도 아닐 테니 말이다. 제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는 없을 것이다. 그들도 떠날 때는 눈물 어린 눈으로 뒤돌아보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테니 말이다.

고향 사람들은 세세대대로 변함없이 저성들이 넘겨준 이 땅을 지켜오며 음물한 개구리 마냥 마을 밖의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시대를 맞았으니 그들도 응당 더 크고 다채로운 세상으로 나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나도 역시 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가.

고향은 텅 비었어도 고향에 대한 우리의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은 영원히 모두의 가슴 속에 꽉 차 있을 것이고 그 옛날 이야기들은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성숙해지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용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절당할 용기, 상처를 받아들일 용기, 남의 장점을 보는 용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관계가 깨질까 두렵다면 상숙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선택입니다. 친구의 편을 위해 항상 동의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자기 경계를 존중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시달릴 때 실은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순간이 왔습니다. 덩교의 재능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서 자기 발전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뒤처지지 않을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용기는 서로 얽혀있습니다. 거절을 배우면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상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남의 장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기를 마주칠 때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순간이죠. 네, 오늘도 한 걸음씩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알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2016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동강에서 변경지역의 소수민족 군중을 만나 여러 민족은 석류시처럼 똘똘 뭉쳐야 하며 전면적 초유사회 실현과 민족 발전에서 그 어느 한 민족도 빠뜨릴 수 없다고 깊은 뜻을 담아 당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흑룡강성은 그 당부를 명심하고 융합을 붓으로 삼아 룡강대지의 민족 단결 진보에 생동적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뜻깊은 만남부터 문화의 공동 계승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동반 흥성부터 인심이 집결되기까지 융합이라는 단어로 북방 변경 지역의 여러 민족 군중들이 마음을 합쳐 꿈을 이루는 굳건한 발자취를 이어왔습니다. 초여름의 한라초원에는 구성진 노래가 흐르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치알 메리스 다우르 족구 군중들은 1년 중 가장 성대한 쿠물레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로 선정된 이곳은 올해 쿠물레 축제가 더욱 업그레이드돼 여러 민족

축제, 모닥불 놀이부터 몽골족 나다무 축제, 준마 질주에 이르며 허저족 우르공 대회, 어렵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축제들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으며 축제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의 명절이 아닌 여러 민족의 군중들이 화기애애하게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이 됐습니다. 명절 속에 깃든 이 융합의 정겨움은 여러 민족 군중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융합은 명절의 단순한 어울림에 그치지 않고 문화 계승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6월 1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무원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허저족 어피화 만드는 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치치할에 위치한 흑룡강성 중화민족공동체 체험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돼 오로첸족 자작나무 껍질화 등 몰입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추가하며 각 민족 군중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민족박물관에서는 일련의 민족 문화 교실을 열어 각 민족 청소년들이 대소흥갈령에서 세세대대 거주해온 고대 민족의 흔적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한 오랜 기술들, 민족의 기억을 담은 문화 보물들이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각 민족 군중의 공동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의 생명력은 결국 백성의 삶에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최근 화천현 조선족향 성화촌이 새롭게 단장된 가운데 성화관과 민속체험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찰떡치기, 김치 담그기, 막걸리 빚기 등 예전의 오랜 기술이 지금은 소득 증대의 새로운 동력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조선민족의 전통 복장을 갈아입고 논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서 문화 관광 소비로 창출된 소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성화촌의 작은 불씨가 더 광활한 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음현이 새롭게 선보인 산수 상봉 석류홍 특색 관광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붉은 석류 테마공원, 민족 단결 시범거리, 지식청년원 등 명소가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눈강시에서는 모얼겐 고도역 박물관을 기반으로 성급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교양 실천 기지를 조성했으며 민족 여행 촬영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융합 열기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민족 특색 제품의 생산 발전에도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축제의 융합은 웃음꽃이 만발한 대가정을 만들고 문화의 융합은 불씨를 이어받는 민족의 넋을 키우며 산업의 융합은 공동 부유의 새 동력을 만들고 마음의 융합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응집력을 키웁니다. 10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흑룡강성은 59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 358개 성급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시범 단위를 육성했으며 각급 시범 거점이 전역을 완전히 커버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룡강 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꽃이 곳곳에 피어나고 있으며 화목하게 공생하고 번영을 함께 나누는 북방 변경 지역의 지능 그림이 새 시대의 해살 아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여름 우리 성 각지의 야간 경제가 꾸준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도심 상권에 이르기까지 특색 야시장의 흥성한 분위기가 룡강 대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캠퍼스 특색 야시장은 트렌디한 캠핑풍 디자인에 몽환적인 조명을 결부시켜 낭만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교사와 학생들이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흑하 애휘 국제 야시장은 눈부신 불빛으로 번쩍입니다. 총 길이 600m가 넘는 거리에 약 300개의 점포가 모인 이곳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에 쇼핑까지 아우르는 특색 야시장으로 시민들에게 원스톱 야간 소비의 새 체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아래 러시아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어 마실을 다니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했습니다. 대경 야시장은 중의학 물리치료 체험존과 무료 진료 부스를 신설해 관광객들이 전통 양생 문화를 몰입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눈강 창경리 청년 창업타운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유행음악을 융합시켜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디저트, 트렌디 문화상품 등의 아이템 부스를 집결시켜 청년 창업과 문화 전파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일전 조동시 항공 스페인

호주 체험기지 첫 비행 의식이 북대황 통용항공공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로써 저공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성공적으로 뚫어 현급 저공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개척했습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일반 항공, 과학기술, 교육 분야의 5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비행장, 교육 인력 등 핵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저공 경제의 전산업 사슬을 연결했습니다. 또한 천학도 관광지를 비롯한 7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며 저공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서비스의 전사슬 배치를 완성하고 공중비행 체험, 지상 전역 지원에 원스톱 관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조동시의 특색 저공 관광 브랜드 구축에 조력했습니다. 일전 올해 첫 신강행 로인 친화형 관광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520명의 여객을 태운 이 특색 관광 열차는 돈황 막고굴, 신강천지, 세림호 등 30여 개의 유명 관광지를 경과합니다. 이 열차는 로인 여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최고령자는 84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할빈 철도 문화 관광 그룹은 신강 남북강 파노라마 로선, 감숙 실크로드 순환 로선 등 여러 인기 로선의 특색 관광 열차를 차례로 출시할 것이며 운임 할인, 서비스 부가가치 향상 등 방식을 통해 문화 관광 혜택 제공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북대황 그룹의 농작물 파종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여러 농업 생산 단위는 여름철 논밭 관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규모화 재배와 현대화 농업 설비로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 등 중점 농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논밭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모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외자 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하며 5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해당 기간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8천 개 이상의 외자 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 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承载着你四季奔波的劳累，梦与梦在这里交汇。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9

0: 옥진이는 얼굴과 몸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썼다. 그는 옆방 천정 위에 숨어 있다가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기어 내려오는 길이었다.
1: 오빠!
0: 옥진은 부르짖으며 달려와 왕간지가 준 쪽지를 왕죽에게 넘겨주었다.
1: 오빠, 아저씨가 말하는데 부천장 치즈가 동상황토굴에 숨었대요.
2: 어?
0: 옥진의 말을 다 듣고 쪽지를 받아든 왕죽은 갑자기 여동생과 곰보의 관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것만 같아 급히 말했다.
2: 얘야, 빨리 곰보를 찾아가라. 이제 방금 나갔다. 꼭 그를 붙들어야 한다.
1: 네.
0: 누이 동생이 빠른 걸음으로 떠나간 후에야 왕죽은 가볍게 숨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불행한 여인은 겁에 질린 탓인지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하여서인지 슬프고 가엾은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0: 여보, 소설을 들어봐요. 사람들이 와요.
1: 기자 아내는 빠드득 빠드득 눈 밟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흔들며 겁에 질린 소리로 말하였다.
2: 아, 그럴 것 같구만.
1: 키즈는 잠깐 귀를 기울여 듣고 나서 놀랍고도 의아해하며 대답하였다. 그는 일어나 앉으려 하였다. 오랜 세월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홍수에 씻기어 패운 이 황토골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산 기슭에 붙어 있었다. 치즈네가 숨어 있는 동굴은 골짜기 벼랑에 여기저기 우뚝우뚝 솟은 큰 바위 돌틈 사이로 파들어왔다. 큰 청석판 하나가 알맞춤이 동굴문을 막아주고 펑펑 쏟아지는 큰 눈이 동굴 너구의 의심스러운 흔적과 발자국을 깡그리 덮어버려 모르는 사람은 앞에 가까이 다가와서도 기미를 챌 수 없었다. 치즈는 마른 초집 위에 누워있었고 그의 아내는 바깥쪽에 앉아서 약한 몸으로 바위잠으로 불러 들어오는 눈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이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드디어 헐떡거리는 거친 숨소리까지 들려왔다. 치즈는 이것이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강영천이가 남겨준 수류탄 네 개를 몸 가까이로 옮겨놓고 아내에게 말하였다.
2: 나쁜 놈들, 매놈들이 눈치채구만. 당신 어서 안쪽으로 피어.
0: 아니, 급해 말아요. 노갈 우리를 안다고요.
1: 그러나 그의 말소리에 뒤따라 삽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도 얼음덩어리로 심장을 때리는 듯 오싹오싹 떨리게 하였다. 치즈 아내는 공포에 질려 발발 떨었다. 치즈는 온몸에 신경을 바싹 조였다. 그는 눈물이 글썽한 아내를 몸 뒤로 끌어당겨 놓고는 수류탄을 들고 동굴 어귀로 기어 나아갔다. 왕죽이 외놈과 괴력은 한 무리를 이끌고 왕류주를 앞장세워 굴문을 파고 있는 것이 눈에 똑똑히 안겨왔다. 이상하게도 치즈는 이때 와서 두려움이란 전혀 없고 도리어
2: 이 바보들 죽을 길을 찾아왔구나
1: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왼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절반 축혀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수류탄 마개를 열고 이빨로 안전고리를 쭉 뽑았다. 수류탄은 칙칙하고 흰 연기를 내뿜으며 놈들 무리 속에 날아들어가 쾅 하고 터졌다. 불의의 타격에 놈들은 허둥거리며 꽥꽥 고아댔다. 눈판에 놈들의 죽음이 서너하게 늘어졌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외놈들이 땅 위에서 뒹굴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들을 거들떠 보는 자는 한 놈도 없었다. 왕류주는 질겁해서 골짜기에 굴러 떨어졌다. 귀가 대추나무 가지에 찢기어 피가 철철 흘렀다. 그는 대가리에 구멍이 났는가 하여 이젠 다 살았구나 하고 한동안 끙끙거리다가 기어 일어났다. 왕죽도 큰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렸다. 그는 더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자 투덜거리며 일어섰다.

0: 섰다.
1: 제일 모기가 없다더니 수류탄은 어디서 나왔나?
0: 자기가 극성술에 들어준 치즈 아내의 꾸레미에 바로 자기 동료들에게 보내는 선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무거웠다는 것을 왕간지가 어떻게 알 수 있었으랴. 외놈 소대장은 부하통이 터져 왕죽의 따귀를 올려붙이며 욕설을 퍼붓고는 다시 사람들을 주의하며 앞에 나가 파라고 명령하였다. 왕죽은 울분을 참고 큰 바위 뒤에 숨어 머리만 내밀고 욕하였다.
2: 치즈야! 내 놈이 나오지 않으면 총을 쏠 테다!
0: 치즈는 결이 나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며 된 욕을 퍼부었다.
2: 왕죽 이사시라! 꿈꾸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내 놈은 운이 좋아 꽁무니를 뺏기에 내 애비와 한구덩이에 처넣지 못했다. 두고 보자. 어느 때이건 내 놈을 잡기만 하면 갈탕쳐 놓겠다.
0: 왕죽은 창피하고도 화가 나서 사격하라고 손을 저었다. 치즈는 몸에 총을 두 방 맞고 쓰러졌다. 치즈 아내는 급히 덮쳐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3: 여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어떡해요?
0: 그는 낡은 소못 거죽을 찢어 치즈의 상처를 싸매 주었다. 치즈는 깨어났다. 모진 아픔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굵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솟아났다. 그는 애써 가슴을 진정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2: 지금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오. 됐소, 동이지 마오. 이대로 흐려가지. 여사 목숨 내걸고 해요.
0: 치즈 아내는 더 큰 소리로 흐느꼈다. 쇠약한 몸에서 무서운 경련이 일어났다. 그는 남편의 넓은 어깨를 부여잡고 얼굴을 그 가슴에 파묻었다. 그의 심장과 살, 그의 피와 뼈, 그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죄다 녹아내려 몽땅 눈물로 변해버렸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핏물이었다. 핏물이 콸콸 쏟아지는 샘물처럼 끝없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치즈는 아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다. 그는 자기와 함께 몇 년 생활한 아내를 눈여겨보았다. 누렇게 여윈 얼굴, 앓는 아이와도 같은 성숙되지 못한 몸. 그는 아내가 더욱더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졌다. 치즈는 저도 모르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곱이 뜨거워났다. 담은 몇 마디라도 아내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동굴 밖에서 부르짖는 외침 소리를 듣자 몸을 흠칫하며 버럭 성을 내었다.
2: 우린 뭘 자꾸 거치지 못하겠어. 드러머, 외놈들이 비웃고 있어. 그래도 울겠어. 그치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소.
0: 치즈는 아내를 밀어내며 처음으로 볼멘 소리를 질렀다. 총소리는 이미 멎었다. 적들은 당장 그들을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놈들에게는 산 사람이 요구되었다.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다. 왕죽은 동굴 안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외놈들과 괴뢰군들의 길을 돋구어 주었다.
2: 들었다.

0: 누구든지 먼저 붙잡아! 첫 번째로 공을 채우면 상을 준다! 빨리 파!
1: 왕류주도 덩달아 외치고 자기는 될수록 안전한 곳을 찾아 아무 때건 큰 바위 뒤에 숨을 수 있는 자세로 서 있었다. 위에놈 소대장은 지휘도를 축혀들고 꽥꽥 고우고 왕죽은 권총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다시 괴로군과 외놈들을 앞으로 내몰아 굴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치즈는 수류탄 두 개의 도화선을 비꼬아 들고 놈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힘껏 밖으로 뿌렸다. 그러나 그에게는 팔을 쳐들 힘이 더는 없었다. 온 얼굴에 눈물 자욱이 얼룩진 치즈 아내는 고통이 여전히 가슴을 지지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를 끊고 눈물을 거두었다. 바로 이 시각에도 그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치즈가 반대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는 기운이 다 나간 남편이 큰 손에 수류탄을 그대로 꾹 쥐고 있는 것을 보자 아무런 주저도 없이 제꼭 아사지고 남편이 하던 대로 안전고리를 뽑고 힘껏 던졌다. 꽝 꽝 하고 폭음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놈들의 피와 살점이 산지사방으로 날아나고 비명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치즈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 나타난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고 또 다른 수류탄을 집어들고 뿌리려고 했다. 마치도 이 시각 그의 몸에는 크나큰 힘이 솟구치는 듯 짚었다. 그는 온갖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오직 놈들을 촉치는 데만 정신이 가 있었다. 치즈가 급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2: 이거 다 나뿐이오.
1: 치즈는 몹시 격동되었다. 아내는 처음엔 영문을 몰라 오리둥절했다. 그러나 대뜸 남편의 갈색 눈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다.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남편의 머리를 꼭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치즈의 얼굴에 떨어졌다. 치즈도 울었다. 그러나 눈물은 없었다. 눈물은 벌써 어린 시절에 메말라 버렸다. 속으로 흐느끼고 있었다. 이미 감각을 잃은 큰 손으로 아내의 가늘고 자그마한 손에서 얼음같이 싸늘한 수류탄을 받아주었다.
2: 그만 그쳐!
1: 그는 안간 힘으로 손의 떨림을 억제하고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주며 다정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씹듯이 말하였다.
2: 내 말 좀 듣소. 나는 공산당원이요. 당신은 나의 아내고 역시 가난한 사람이요. 우리는 생활이 비록 고생스러워도 더 살고 싶소.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곧 죽게 되오. 당신은 절대로 공산당이 남편과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요.

0: 거짓말을 명심하겠어요.
1: 아내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남편의 얼굴을 눈여겨 바라보며 더욱 힘주어 그를 끌어안았다.
2: 급해 마오. 내 말을 듣소. 우리는 이제 죽소. 나는 당신이 우리가 죽는 까닭을 알게 하자는 거요.
1: 치즈는 아내의 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것을 감촉하였다. 아내가 가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시 솟아올랐다. 그의 말소리는 약간 떨리었다. 그러나 아내의 몸이 바르르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낀 그는 급히 짐을 탁 뱉고 애써 자기를 진정하며 말을 이었다.
2: 우리 가난한 사람은 아무 때고 놈들의 압박 속에 죽기 마련이요.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참을 대로 참았지만 결국은 맞아 죽고 말지 않았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고 이리에 아주머니 집도 그렇지 않소. 세상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오. 이것은 모두 불평등한 낡은 사회가 그렇게 한 것이오. 일 이치를 이전에 난 몰랐소. 강동지가 와서 나를 혁명의 길로 이끌어서야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되사면 일 떠나서 그놈의 사람 해친 악당들을 깡그리 쓸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1: 드라마 숨바귀꽃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꽃내음에 자연이 눈부시게 빛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연녹색으로 단장되고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잔잔한 꽃잎마다 방울방울 그리움이 맺히니 젊은 청춘들의 가슴마다에서 환성과 환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부신 5월엔 청춘들의 희망과 사랑을 꽃구름에 싣고 젊음의 6월로 줄기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춘의 생기로 사람치는 6월에 더욱 활기차고 알찬 꿈을 이뤄가길 바라면서 노래 기타는 내 청춘을 보내드립니다.

청춘 시절의 순수한 감성이 포근히 잠겨든 그 시절의 노래 선풍구 파는 정각이었습니다. 청춘 시절에는 숲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도 사랑스럽고 날아가는 새들도 잡을 듯이 마음만은 항상 저 하늘의 구름처럼 두둥실 떠있다고 했습니다. 연양성 단동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미영 씨는 새로운 곳 좋은 직장에서 마음씨 고운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초부터 비상시기를 겪으면서 우울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응원해주고 싶다면서 노래 너랑 나랑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인생은 어차피 흐르고 청춘도 마냥 흘러갑니다. 짧은 인생 매일매일을 보람차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호국 씨는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때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묵묵히 뒷받침해준 아내와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소품 가족 나들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 좋다 좋다. 야~ 왜 얘야? 뭐 사람 이름 아니? 야~
2: 대박.
1: 야야야야. 누구야? 우리 영철이 엄마네도 왔구나. 아니 잠수소. 우리 뭐 천천히. 야 우리 여기서 먹지 뭐. 아 좋다. 야 경치 좋구나. 야야야야. 너 혼자 찍지 말고 오라 가족 사진 찍자 우리. 오라 빨리 오라.

0: 가족 사진 찍자.
1: 야, 정말.
0: 자,
1: 아, 빨리 오셔.
0: 하나, 둘, 잠깐.
1: 예? 어제.
0: 엄마 어디 갔니?
1: 예?
0: 야, 엄마 어디 가?
1: 엄마!
0: 여보!
1: 야, 너 어디 가, 엄마는?
0: 야, 엄마 어디 가?
1: 엄마!
0: 아하, 엄마! 그거야. 야!
1: 예?
0: 아까 휴게소에서 니하고 엄마 화장실 갔다 했지?
1: 아이, 갔지. 걔 난 먼저 보고 나왔지. 그리고 차로 탔지.
0: 그럼 난 떠났지.
1: 예?
0: 엄마 나 이거 지나. 야, 엄마를 두고 왔지?
1: 두고 왔어, 너진가?
0: 야, 정말야. 좀 좋아서 재밌게 놀자 했더니. 가자, 가자, 가자. 또,
1: 이거 가지고.
0: 아이, 빨리 가자.
2: 여보!
0: 괜히 또 엄마한테 박살 맞겠다.
1: 아빠, 아빠, 아빠,
2: 그러셔. 여보! 지민아!
0: 어디, 무슨 소리 나세?
1: 예.
2: 여보!
0: 저기야.
1: 엄마, 아빠 좀 무슨 소린가?
0: 야, 야, 야, 야. 여러분, 빨리 도망갑소, 도망갑소. 멧돼지 나왔구만, 멧돼지!
1: 멧돼지!
0: 삼진수이다!
1: 삼진!
0: 야, 야, 야!
2: 엄마!
0: 야, 야, 야!
1: 아빠.
2: 이게 나오라!
1: 멧돼지인 게 아니라 엄마인데.
2: 멧돼지! 이거 오늘은 싹 확 어째 나래, 오늘 싹.
0: 어째, 어째,
2: 어째.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두고? 예? 아유, 화장실에서 나온 게 자생하고 출발하더구나.
0: 아, 나 제...
2: 어째 나도 아이 다 그런지 차속도 더 빨라 보이대다.
1: 아, 우리도 용 가볍지요.
0: 빨라 보이더라.
2: 어째 화
0: 아니 아니 나 제 탔는 거 했지. 오랜만에 놀라 나오니까 나도 흥분돼가지고 빨리 가는.
2: 어째 흥분됐던 바에 하늘나라를 한번 가보겠습니까?
0: 왜 무슨 그런 말을? 야, 저 거기서 따라와제. 어, 이따 한번. 아우, 야야야.
2: 됐습니다. 먹여봐 죽겠다. 아, 그거 다른 게 또 배고프. 빨리 준비를 하셔. 이제까지 준비하여 뭐 했을까?
0: 아, 알았어, 알았어.
1: 안녕.
0: 야, 지민아, 지민아.
1: 예, 어제.
0: 이거 와 준비해라. 아이고.
1: 아야, 엄마 아빠 보고 해라지 무슈.
0: 야, 아빠도 야 지금 온 하나 지금 차를 몰고 매겨봐 죽겠다. 빨리 이거 해라.
2: 어, 경치 좋다야.
1: 와, 완전 아이고. 대박.
0: 야,
2: 자, 걷긴 걷다.
0: 야, 이게.
2: 아우, 매겼다야.
0: 빨리 준비해라데 뭐 하니? 준비해라데.
1: 야, 엄마. 주무소 한 맨날 내가만 쓰였냐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진 찍는 게 아이버니까
0: 빨리 쳐 빨리
2: 어째 아까 소리치니까
0: 아 해라 그래
2: 빨리 준비나 하셔
0: 아무 대신 무소
2: 저 아까 자꾸 소리나 치면 소리 빨리 하셔 보겠다
1: 예?
2: 우리 저 경치 좋은데 사진 한 장 찍
1: 예 빨리 오셔 엄마 완전 숙입니다
0: 에이 뭐라
2: 다시 기다려라
1: 엄마 좀 더 옆으로 오셔
2: 어?
1: 좀 더 옆으로
2: 옆으로?
1: 좀 더 엄마
2: 어째?
1: 핸드폰 버리기셔
2: 어째?
1: 화면 작아서 다 아이 나오세
2: 그렇지
1: 예
2: 핸드폰 화면이 작은 게지 내 큰 게 아니지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면 딱 봐도 작대
0: 아이고야
2: 재부려라
1: 알았어
0: 야야 너도 정말 우둔하다 그 조그만 화면에 눈이 얼굴이 어떻게 다 나오니 집에 댄스를 가져와 봐 그게 다 나오겠는가 아이고 절반이 나오면 딱세지
2: 내 요즘에 여보를 좀 너무 방송했지? 어째 요리 미강 짓냐 아까?
0: 아니 너는
2: 됐습니다 이거 사진이나 찍으셔 빨리
0: 아니 내 지금 이거 준비하는
2: 확 또 매일 듣다 또
1: 아 빨리 오셔
0: 아 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가자 가자
2: 빨리 찍으라 하셔 찍을 줄 알지?
0: 에이, 에이, 자.
2: 좀 잘 보면 찍으셔. 약하게 소리.
0: 걔가 독사지지?
2: 독사지라? 아니, 내 보배 딸이 같이 찍. 딸!
1: 어? 네, 여기 있습니다.
2: 왜? 야, 너는 자꾸 약하다며 해가지고 엄마 뒤에 자꾸 서니. 앞에 서라. 그저 제일 작게 나오자고.
1: 알았어, 그러면.
2: 빨리 앞에 가서.
0: 빨리 그래, 빨리.
1: 이렇게 앞에. 응.
0: 아, 쟤 좀 뒤로 가, 아이 보여.
2: 예?
0: 뒤로.
2: 둘로?
0: 둘러 둘러
1: 아빠 나는 더?
0: 난 너는 가만히 있고
1: 아, 예.
0: 쏙쏙 더 둘러 가 야 배밖에 안 나온다는데 빨리 더 둘러
1: 야 아빠 빨리 허
0: 쏙쏙쏙쏙 더 둘러
2: 야야
0: 야, 야, 야, 야,
1: 엄마
0: 야.
1: 엄마
0: 어째
1: 아 떨어질 뻔했잖아 어,
2: 날 죽이자고
0: 아니 나 뒤에 낭떨어진 건 뭐야
2: 낭떨어지 난 낭떨어지 날 오늘 딱 죽이자고 작정했다 작정했어 그죠?
0: 아니 몰랐지 내서
2: 싹 끊어주라 기분이 상해서 원래 사진 하나 찍을 줄 모르니 그죠? 뭐 시킨 게 어째다 할래요
1: 그러니까
2: 됐습니다 일단 빨리 준비나셔.
1: 엄마.
2: 어째?
1: 성질.
0: 아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2: 아 참.
1: 알았어.
2: 아우 야 기다려라.
1: 어. 아 엄마 또 이럴 때 딱 지마를 입고 와가지고 빨리 앉으시오.
2: 너무 짜르다.
1: 아우 야.
2: 야. 아우 야 쌍 마사지.
0: 아유 쌍 마사지. 쌍 마나.
2: 그 빨리 아침에 쌍거나 빨리 준비하셔 보이셔.
0: 아 하나 보자. 아침에 내가 그저 아침 시상 주서 싹 쓸었다는데 그저.
1: 아 진짜?
0: 요, 요 고치. 록색 신품이야 여기.
1: 내 제일 좋아하는 게인데.
0: 어 그래고 요거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 어이를 봐라 요거. 어 요거 어.
1: 아이요.
0: 달아요.
1: 단가?
0: 달아요.
1: 어머
2: 싫다 맨풀채야.
0: 이 상추를 봐 이거. 얼마나 큰가? 에? 너네 엄마 얼굴만 하다.
1: 야. 엄마 얼굴만 하다.
0: 나. 아우.
2: 맨풀채밖에 안 돼.
0: 요즘에 그저 이렇게 록색을 해야 돼요.
1: 아빠.
0: 응? 아. 중요한 거는 여기만 있지. 우리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1: 와, 삼겹살!
0: 에이, 그저 또 와서.
2: 야. 고기 한 장 있다.
0: 에이, 기분 났다.
2: 그 끝인가?
0: 어. 어제
2: 한 하나 딱 쌌습니까?
0: 어. 그 거기서 제일 큰 걸로 달래지.
1: 아빠 한 낸가?
0: 어.
2: 어떻게 하나만 딱 쌌까? 야, 그건 뭐 시키면 언제 한 번째네? 할 데 없다. 할 데 없어. 내 동물을 몇 때마다 어떻게 해줄까? 예? 나는 동물을 위해서 몇 때마다 적어도 2차 스타일을 꼭 해주잼까? 동물은 뭐니까 그죠? 여보 네. 달랑 싸우고.
1: 아 엄마, 아니 내가 잘못 들었는가? 아 이제 뭐라니까?
2: 내 너네 아빠를 위해서 몇 때마다 그죠 2차 스타일 딱딱 그죠 상차림을 해주지.
1: 2차 스타일.
0: 아, 2차 스타일 왜 채소 하나에 작물이만 네 개겠구나.
1: 내 말이.
0: 아이고 돼지도 아이고 그거 어떻게 먹냐.
1: 아 웃기겠다.
2: 지금 그게 중요한가? 예? 동무는 뭐 어째 한 번씩 제단을 할 때 어느 때였을까? 예?
1: 엄마 이거 엄마 다 잡수셔. 난 엄마 위해서 오늘도 고기 뗐습니다.
0: 어 그렇지. 나도 어. 또 원래 뭐 돼지고기를 아예 먹는 게 뭐.
1: 야 엄마 아빠 이거 그저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어떤 때는 용. 야 정말 엄마도야.
2: 야를 봐라.
1: 예.
2: 야 이 고기를 야 내 혼자 다 먹고 되겠니?
1: 이럽지 무슨.
0: 이럽지.
1: 네.
0: 혼자 다 먹어.
2: 혼자 다 먹어도 되겠지.
0: 그럼.
2: 그렇다고. 자 그럼 준비해 봅시다.
1: 예 해봅시다 해봅시다.
2: 자. 딴딴딴딴딴. 불을 켠다. 딴딴딴.
1: 딴딴딴딴딴. 됐습니까?
2: 됐다 됐다 됐다. 고기를 넣고.
0: 야 무슨 고기를
2: 고기 고기
1: 고기.
2: 응. 음악 음악 음악 뭐 할까? 딴딴딴딴딴딴. 자기 역할을 모르니 저 이렇게.
0: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2: 자.
1: 야 요 소리.
2: 지금 시간이 기다려 잠시 남아요. 고기 굽는 소리를 들어보자. 치치치치. 이게다.
1: 예.
2: 자 집게.
1: 어 집게 엄마 집게.
2: 가위!
1: 어, 가위! 야.
0: 집중해라, 집중해라.
1: 집중해, 집중, 딱 집중.
2: 지금이다, 불어 나, 차라!
1: 불어! 아, 엄마, 더?
0: 끄지 말고.
2: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1: 딱 좋습니다!
2: 물러라, 손!
1: 아, 예!
2: 지금이다, 딱 여기다! 보배다?
1: 예.
2: 이 삼겹살은 말이지? 70%의 노력과
1: 예.
2: 20%의 신선한 재료에 네. 10%의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100%의 요 맛을 낼 수 있단다.
0: 아.
2: 얼마나야?
1: 예, 엄마.
2: 한번 냄새라도 맡아봐라.
0: 아이고.
2: 어떠야?
1: 아, 죽인다.
2: 자, 그럼 이제 시식해봅니다. 하, 자, 아.
1: 엄마. 어떻습니까?
2: 치미나.
1: 예. 살살 녹지.
2: 야 어째 입에 들어오기 전에 좀 벌써 너가 없어졌다야.
1: 그 정도인가?
0: 이야. 살살 녹는다. 살살 녹는다. 돼지들이 입안에서 기어 엎쳐요. 이 맛이구나. 돼지 고기 왜 이렇게 고소했니?
2: 내 고기!
0: 응? 어? 내 먹었어?
2: 네 먹었다, 네 먹었다!
1: 아빠 그 고기 먹으면 어찌니까?
2: 어쩌자! 그 어떻게 굽은 고기라고?
0: 내 먹기지만 먹은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내 입이 나갔다, 내 본능적으로
2: 싸거든 주소! 그 어떻게 굽은 고기라고 소리?
0: 정말 그 사람 같다가 아니 그 사람 고기가 정말 복잡하냐? 에이
2: 이제 뭐 이랬습니까? 그 사람 고기?
1: 오야 엄마 봐! 이 고기 탄다 고기 탄다!
2: 불 났잖아 불 났잖아 이 고기는 70%의 노력과 20%의 신선.
0: 아 됐어! 아이 먹으면 되지? 아이 먹으면 되지? 정말 창피하네 아니 정말 저게
1: 흥! 야 엄마 이제는 얘? 오야 이 무슨이야? 엄마 너무 했습니다 그 사람 고기 때문에
0: 그렇지
1: 엄마 빨리 가서 아빠를 올리셔
2: 내 무슨 올리겠니? 됐다
1: 왈라 엄마 어쩌... 이래다 아버지 또 운전하고 우리도 두고 간다
2: 또 내 따라가야 되니?
1: 당연하지 빨리 가 올리셔
2: 그럼 이거는 절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게다 어?
1: 그러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내 때문에
2: 네 때문에 간다 어?
1: 예 빨리 가 올리셔
2: 이렇게 와라
1: 엄마 예. 아우야 이 엄마 절로 일어나는 게 낫지?
2: 그렇게 나 됐다 몰라
1: 아우야야 빨리 가셔 빨리 올리셔 야 정말
2: 여보 여보
0: 아이고 속이 어째
2: 우리 여보 삐지면 내 마음이 아파요 어. 아파요
0: 왜
2: 아파
0: 아이 뛰지마 지지 일어난다 뛰지마
2: 그래 이게 불렀습니까?
0: 아야 불렀어
2: 우리 여보 불렀지
0: 아이 불렀어 아야 자꾸 이래 흔들지마 또 배고파진다
2: 아 그래도 어쨌든 불렀어 불렀지?
0: 불렀어
1: 저기 보셔
2: 어째?
1: 오늘이 무슨 날인가?
2: 어, 어째? 오늘 날이다
1: 무슨 날인가?
2: 너 내 아빠 몇자리를 알아보는 날이
1: 아이 그게 아니라 저기 좀 보셔
2: 어떻게야?
1: 와 진해완을 불꽃이 팍팍 튀는 게 무슨 축제를 하제?
2: 엄마야 뽀뱃딸
1: 예
2: 저 불에다가 삼겹살을 굽으면 얼마나 맛있겠니?
1: 진짜
0: 야 빨거둬 여러분 어째? 빨리 도망가 없어
1: 어째?
0: 산불이다 산불이
1: 어째? 산불이?
0: 빨리 가둬
2: 야 이 빨리 가둬
0: 지민아
1: 예
0: 빨리 신고해라
1: 신고 알았습니다
2: 야 이 빨리 가둬
0: 야 저 보나마나 똥누기
2: 쌍둥이 이대로 쌍둥이
0: 산불 왔다 고기 구워 먹다가
1: 아 여기
0: 어? 불을 제대로 안 끄기 때문에 저 불이 났다
2: 야 이 불도 우리 불도 걸어서 안 돼
1: 아 예 빨리. 여기 위치 어떻게 되는가 뭐 예 야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니
0: 아 빨리 비 없어
2: 야 저
0: 정말 아 잘 먹고 잘 놓으면 끝이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마무리를
2: 아 여보도 거기서 자꾸 말 말고 빨리 와 치우셔
0: 야 그거 혼자 못 들어서 아 빨리 피 없어 빨리 피 없어 거기서 쓰레기랑 다 치우고 좀
2: 야 그거야 말해야 됩니다 그 팩수 깨끗 아이 빨리 가자
0: 아이 왜

이맘때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라일라크 그 향기에 도취되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이를 탓하기도 하고 세월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남은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높은 언덕이라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춘시에 거주하는 정경금 어머니는 실록이 부르러 가는 산과들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빛 찬란한 여름에는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 뵈린다면서 그동안 주위 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지금 이대로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걷는 길이지만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옥화 씨는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봄부터 휴식 시기를 가지게 되면서 지금은 몸도 마음도 충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 더 벅찬 나날들을 맞이하려면서 신명나는 노래 청도시 한바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열정으로 패기로 차름치기에 청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 계절의 향기가 몸속에 파고들어 마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열심히 달린다면 인생은 마냥 청춘이고 봄날일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꽃구름이 활짝 피어난 6월에 청춘으로 차남치는 무지개 인생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본 방송 후 블로그와 사이트 변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척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속담은 어두운 상황에서 빛나는 희망이나 긍정적인 요소가 더욱 돋보인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속담은 인생에서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끔씩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송백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지만 풍년이 아닌 해에는 곡식이 자주 부족했고 그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송백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늘 그에게 어두운 날이 있으면 밝은 날도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송백은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시절은 늘 고통과 부족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날은 잠을 자면서도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만큼 절망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부모님과 함께 밭에서 일하는 중에 그동안 잃어버린 희망의 조각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송백은 마을 사람들처럼 자주 농사를 지으면서 삶을 이어갔지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그의 힘든 시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웃으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들에게는 힘든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루는 송백이 마을 외곽의 숲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런 폭풍우에 길을 잃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어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송백은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컴컴했고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몸을 움츠린 채 나무 아래에서 몸을 숨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먼 곳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그를 이끌었고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송백은 별빛을 따라가며 그 빛이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걸었습니다. 비록 밤이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서 그는 마치 희망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별빛을 따라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숲속에서의 경험은 송백에게 깊은 인생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 속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속담은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과 긍정적인

0: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조각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추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희망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을 찾은 송백의 경험은 우리가 직면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속담은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은 어두운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백은 어린 시절부터 늘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 시절은 그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송백이 숲에서 길을 잃고 밤을 보내면서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하거나 편안한 순간에 삶의 의미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찰을 주고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그 고난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중요성입니다. 송백은 숲속에서 어둠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속에서도 별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긍정적인 시각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려는 노력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자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 별이 더 빛난다는 속담은 단순한 말 이상의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송백의 이야기에서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자는 교훈을 주며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빛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속담이 전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이 시간, 조금 더 가볍고도 깊은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강한 다이어트, 즉 과일과 채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제한이나 참는 것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는 무언가를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채워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과일과 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주는 식재료입니다. 먼저 과일과 채소의 가장 큰 장점은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가공된 음식과 달리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불필요한 자극을 덜 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식사의 균형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구성을 바꾸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는 포만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채소를 먼저 섭취하거나 간식으로 과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지속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만족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가볍게 조리하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어울리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단이 지루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목적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선택이 쌓일수록 몸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일상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다이어트는 제한이 아니라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일과 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방향과 그 중심에 있는 과일과 채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일상 속에서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과 채소가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보세요.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드시던 식사에 채소를 한 가지 더 곁들이거나 간단한 샐러드를 함께 두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작은 추가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식단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손이 가기 쉬운 상태로 준비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간편함이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두거나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접근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준비된 식재료는 무심코 간식을 찾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활용할 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형태와 조합을 바꾸면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즐기다 보면 식단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섞어 색감을 살리거나 과일을 활용해 가볍게 상큼한 맛을 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식사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은 몸의 컨디션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속이 한결 편안해지거나 식사 후에 부담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하는 데 큰 동기가 됩니다. 단순히 좋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선택은 훨씬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습관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사이에 무언가를 찾게 될 때 가볍게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식단의 흐름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식단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과일이나 채소를 더해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분명히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입니다. 이처럼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다이어트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방법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건강한 다이어트는 단기간의 결과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단순히 체중뿐만 아니라 기분과 에너지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담 없는 식사는 몸의 긴장을 줄여주고 이는 곧 일상 속에서의 안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경험은 건강한 식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동기가 되어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식사 습관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천천히 씹고 음미할수록 그 맛과 식감이 더 잘 느껴지는 식재료입니다. 이러한 식사는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쁘게 먹는 식사 대신 잠시 멈추고 음식에 집중하는 시간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하나의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닌 편안한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식단은 없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활용하는 방식 역시 각자의 생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가볍게 과일을 드시는 것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식사와 함께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것이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방식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내게 잘 맞는 흐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은 리듬은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스트레스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변화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아무리 건강한 식단이라도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선택할 때에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재료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통해 식단의 생기를 더하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경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즐길 수 있는 습관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잘 돌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작은 한 끼가 나를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건강한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함께 바꾸는 과정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며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더 큰 건강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네, 그럼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우리는 언제 성장하는가? 때론 성공하고 때론 실패하는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배움은 그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무수한 사람들과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부둥켜 안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성장합니다. 혼자 일할 땐 알기 어려운 배움과 기쁨.

네, 최인하의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원하게 하라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 여러 형태의 소리를 내면서 자랍니다. 네, 그것은 바람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수많은 사물과 부딪히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바람 자체는 소리가 없습니다. 네,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그 대상마다 소리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네, 우리도 홀로보다는 타인들과 함께 공명할 때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0: 네, 국내 여행지 코너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출행객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오늘도 게스트 이제 류현화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류현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관광지는 어떤 곳인가요?
1: 네, 오늘은 무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황황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텐데, 황황루는 223년 삼국 시기 오나라 때 군사 감시 탑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조 시인 최호의 황황루 시로 유명해졌고, 총면적 40만 평방미터의 공원 안에서 80여 개의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특히 1985년 재건된 현재의 루각은 전통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걸작입니다.
0: 그러네요. 황황루는 그럼 어떻게 재탄생하게 된 건가요?
1: 네, 1985년 재건된 현재의 황황루는 청나라 동치루를 모델로 삼았지만 현대 기술로 중화 고전의 동수를 재현했습니다. 61.7m 높이의 사산 정상에 자리 잡아 장강을 향해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철근 콘크리트 골조에 목구조 외관을 입혀 내구성과 미학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0: 이 황황루의 건축에 뭐 사면팔방의 매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사면팔방이 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첫째 기하학적 상징입니다. 정사각형 안에 팔각형을 중첩해 천지도화를 표현했습니다. 사면팔방의 건축 양식의 실용적 기능을 따져보면 1층부터 3층은 사각형으로 안정감을 주고 4층부터 5층은 팔각형으로 360도 전망을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데 4는 사계절, 8은 풍부함을 상징해 길조로 여겨집니다.
0: 그러네요. 공원이 네 구역으로 나뉜다고도 들었습니다. 각 구역의 특징에 대해서도 그럼 하나하나 설명 주실까요?
1: 네, 동구역은 삼국유적과 옛성벽이 있는 역사의 길로 유명하고, 북구역은 장강과 어우러진 자연경관, 사계절 화초정원으로 불리웁니다.
0: 네.
1: 남구역은 시인들의 묵적과 서예 작품 전시관으로 구성되고, 서구역은 황황루본관과 문화체험관이 있는 핵심 구역으로 되었습니다.
0: 그러면 동구역부터 볼게요. 동구역에 어떤 볼거리가 있을지.
1: 네, 동구역의 유명한 것이 악비정입니다. 악비정은 1983년 무한시 문화재로 지정된 정자로 악비동상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자 내부에는 악비의 유품과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그의 일대기를 담은 비문이 있습니다. 황황루에서 574m, 대군강에서 302m 떨어진 산책로 중간에 있어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동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높이 6.3m, 무게 16톤의 청동 조각상으로 14톤의 부리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상은 악비가 검을 들고 장강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전쟁터의 결의와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주변에는 1992년 건립된 대리석 비석군이 있고, 그중 다섯 번째 비석이 악비 공덕방입니다.
0: 알겠습니다. 공덕방이란 것이 또 어떤 의미?

0: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지금 여기에 깃든 함의가 좀 너무 많아서 다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높이 10.7m, 너비 7m의 웅장한 비석으로 50개의 첨탑과 8개의 사자 조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품자 형태의 독특한 구조가 악비의 인품을 상징하는데 이 비석구는 악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으며 특히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장엄한 분위기가 절정에 이릅니다.
0: 알겠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추천하는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서?
1: 네, 악비동 동상 공덕방 순으로 돌려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 빙은에 새겨진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빙은 대본각에서 내려다보는 장강 풍경과 함께 악비의 마지막 시 만장홍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악비정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동상, 그리고 공덕방, 요 순서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만약 가신다면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류현화 씨와 함께 무한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황항루 공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1: 네, 황항루 공원은 단순한 경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장조신 최후의 시부터 목택동의 시까지 다양한 시대의 문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곳 6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6곳이나 있다니까 그럼 또 하나하나 들어봐야겠죠. 예, 최후의 황항루 이씨는 중국 문학사에서도 좀 빛나는 명작이기도 한데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1: 네, 가로 12m, 너비 8.2m의 거대한 석부 부조로 폐허가 구름 속에서 시를 빚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부조 중앙에는 황항루 시 전문이 새겨져 있어 시와 예술의 결합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90년 완공된 이 작품은 황항루에서 118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0: 이름이 독특한 그 곡필정은 어떤 곳인가요?
1: 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리렉이 최후의 황항루 시를 보고 감탄한 나머지 붓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정자 내부에는 석조 책상과 문방 차후가 배치되어 당도 시인들의 풍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구리 기둥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 어허, 그러네요. 구리 기둥이 여기 있네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1: 실내외 전시장에서 총 297점의 기이한 모양들의 돌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수화 같은 돌들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데 1998년 개관 이후 지질학 애호가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0: 돌이 지금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1: 네.
0: 기이한 모양의 돌. 여기도 사실은 이제 돌을 모으기 좋아하는 이걸 또 이제 취미 생활로 삼는 분들이 계시긴 하고 그리고 작은 박물관 정도가 지금 이제 동은 그 양수 그쪽에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모양의 기이한 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97점의 예, 네. 돌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 자주원이라는 데는 또 어떤 곳인가요?
1: 네, 자주원은 흑백 콘트라스트의 명청 양식 건축으로 1410평방미터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원 곳곳에 심어진 자주색 대나무가 우아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12공랑과 연결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0: 남루는 황항루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옛 이름은 백운루로 황항루와 함께 사산사대루각 중 하나였습니다. 2층 구조의 전통 건물로 상층에서는 장강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1985년 세건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0: 모태동 주석에 그 시가 새겨진 정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3.2m 높이의 정석 비석에 보살만 황항루와 수도가두 유형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수도가두 유형은 장강대교 건설을 소재로 한 시로 유명한데 정자 자체도 9.5m 높이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군데를 쭉 라려래해서 지금 하나하나 네, 요해를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장소가

0: 있다면 또 어떤 곳을 더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1: 네, 구구주 학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343개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부도는 38.4m 길이로 99마리의 학인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네. 황강루에서 24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관광지가 더 있을지 궁금한데 지금 앞에서 이미 설명한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황황루와 지금 연관된 부분들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황황루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집니다.
1: 네. 이어서

0: 실전의 유물을 서장 중입니다. 그중 국가 1급 문화재만 1000점이 넘는데 특히 청동기, 칠기, 간동, 금어공예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1: 어떤 진귀한 유물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0: 네, 첫째는 월왕 구천검이 있습니다. 2500년 전 오월국의 명검으로 전설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하며 한 방울의 물방울도 두동강 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증후 이편동입니다. 전국시대의 청동종으로 5옥타브 음역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악기로 실제로 연주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운몽수호 지진간입니다. 진나라 범들문서로 우리나라 현존 최초의 완전한 복전인데 2200년 전 실체가 생생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박물관은 여행지에서 빼놓지 말고 둘러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박물관에 네. 가게 되면 그곳의 그 역사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호북성 박물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개할 곳은
0: 무한 시내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화북의 소나무 계곡 성량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폭염을 잊게 하는 800m 고산의 전국으로 2006년 개장한 이곳은 4A급 관광지입니다. 무한에서 가장 서늘한 여름과 사계절 화려한 색채로 유명합니다.
1: 봄의 청량채는 어떤 모습인가요?
0: 네, 3, 4월엔 야생 벚꽃 10만 그루가 계곡을 뒤덮어 화중의 청량 사쿠라라 불립니다. 천묘의 자목련과 진달래가 함께 피어 분홍, 보라, 빨강의 삼색 퍼레이드를 연출합니다. 단디뿌리 서식하는 영롱곡은 야간 개장 시 마법 같은 불빛 정원이 됩니다.
1: 너무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장면들 상상해보니까. 네, 현아 씨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무한에 좀 여행 다시 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던가요?
0: 네, 저도 친구가 얼마 전 무한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저도 그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1: 어떤 내용을 공유하시던가요?
0: 그도

0: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있나요 혹시?
1: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연기래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본 적까지 있긴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유명한 곡수라고 하길래. 지금 이곳이 우리가 지금 소개를 하나하나인데 청량채를 이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사계절의 매력이 다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쭉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봄의 그 매력에 대해서
1: 먼저 드릴 수 있는데 100m 중반 폭포에 가면 암벽에 설치된 자작다리로 폭포를 오르는 드릴 만점 체험을 할 수 있고 동천호에 가면 에메랄드빛 호수에서의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수렴동에서는 서늘한 동굴 속에서 15m 높이의 실개천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1: 네, 그리고 10월, 11월엔 단풍나무 100헥트가 불타오르는데 주홍협곡 트레일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특산품 고산 계단식 자밭에서 자수확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영하 5도일 때면 안개서리가 소나무를 수정조각으로 변신시킵니다. 얼음 폭포 관람과 온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진짜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1: 네.
0: 아, 근데 이게 차밭에서 그 차수확 체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 직접 그 차수확 체험 같은 거 해보지 못해도 여기 관한 사진 자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1: 네네.
0: 모자 쓰고 거기 사진 찍게 되면 굉장히 그 사진들이 좀 잘 나오는데, 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네.
0: 네,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요?
1: 아니고 스스로 딴 차를 네. 이렇게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근데 찻잎은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말리고 해야 이제 차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맛보는 건 아마 그분들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를 네, 맛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1: 네.
0: 네. 1박 2일 코스로 즐기려면 우리가 무한에 가서 어떤 코스를 즐기면 좋을까요?
1: 네. 아침마다 구름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공중별장 운해가 유리 천장에서 별 보기가 가능한 반야원, 산나물찜과 꿀에 절인 야생 벚꽃차 등을 먹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무한에는 많은 구경거리와 먹거리가 있기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예, 무한이란 도시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대도시에 속하는 네, 예, 좀 어떻게 보면 그 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도시라서 사실 우리가 놀러 가게 되면 뭐 오늘 소개해드린 것이 그냥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곳들이 많을 수가 있고 또 체험해볼 거리도 많을 수가 있는데 혹시 무한 여행 가신다면 오늘 추천해드린 이런 곳은 저희가 골라 해서 이제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 무한 여행에 관한 내용을 지금 류현화 씨가 오늘 상시하게 전해주셨는데 다채로운 무한 여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좀 역사적인 부분부터 뒤에 부분까지 여러분들의 여행이 좀 보탬이 된 내용이었다면 좋겠어요. 오늘 류현화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무한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부분에서 이미 추천지 몇 곳 쭉 라리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무한에 가면 우리가 어떤 특색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지 네,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무한에 가면 무조건 네, 제일 첫 번째로 먹어봐야 할 음식 네, 방금도 얼핏 이제 저희가 얘기 중에 나왔었는데 러간면, 우한 러간면, 무한의 열건면입니다.

무안의 대표적인 명물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면 요리가 비벼 먹는 면 요리예요. 소스를 이용해서 비벼 먹으면 됩니다. 보통은 식초,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마자말 이러한 것들을 재료들을 다 믹스한 소스를 넣어서

비벼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무침과 같은 느낌이지만 고소함과 각종 양념의 조화로 독특한 맛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북성 무한시에 유명한 간식으로 알려진 산신 또우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우피라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인조고기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콩 제품입니다. 무안에서는 이걸 간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찹쌀과 이또우피 이런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소의 고기, 달걀, 버섯, 두부 등이 들어가 있어서 다 이제 좋은 물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신 삼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밖에 이 두부피는 좀 바삭하고 속에 찹쌀은 부드럽고 달콤하며 다양한 소의 향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밖이 바삭한 음식들은 기본상 다 고소한 맛을 갖고 있죠. 그리고 찹쌀까지 있다고 하니까 저 원래 또울 좋아하니까 제가 가게 되면 이거 무조건 먹어봐야 할 간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창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창위. 네, 이건 장강 종류에서 자라는 무창어인데 고기질이 좀 섬세하고 영양도 아주 풍부합니다. 보통은 칭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쪄서

현실로 돌아가기라는 음식 문화 철학을 보여주는 하나의 음식이라고 하네요. 무한 음식을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간식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번에도 간식 하나, 네, 호탕펀이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는데, 이 죽이라는 그 호, 호주황이라는, 네, 그 호를 쓰고 있습니다. 호탕분,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유명한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안에서는 둥근 쌀국수를 주재료로 하는데요. 생선, 물탕, 그리고 새우, 파 등을 부가재료로 사용합니다. 생선물탕은 2, 3인치 길이의 야생 작은 붕어로 오래 끓여서 그 생선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쌀국수는 현미를 썰어 만든 것이며 길고 흰색이고 씹는 감각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사실은 뭐 쌀국수가 좀 들어가서 뭐 주식으로 먹어도 되겠지만 이분들은 이걸 간식으로 네, 간주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면우어, 네, 면와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한의 전통적인 아침 음식으로 알려진 이 면와는 주로 콩가루, 쌀가루를 주재료로 해서 기름에 튀겨 만들어집니다. 외부는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콩과 쌀의 향이 풍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번에는 갈비 연근탕 소개해드릴게요. 갈비 연근탕도 무안에 가면 우리가 무조건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연근이 원래 좀 이제 영양이 많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더 좋고 화북지역의 대표적인 국물 요리입니다. 이 갈비 연근탕이 갈비와 연근을 주재료로 해서 오래 끓여서 만들어집니다. 갈비의 고기 맛과 연근의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국물은 짙고 맛이 깊으며 영양가도 높아서 특히 겨울철에 뜨거운 이 국물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선족들은 일반적으로 국물 낼 때는 무 같은 것을 좀 많이 넣어서 국물을 내긴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연근탕이라고 부르니까 연근이 지금 고기와 어우러져서 지금 국물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근의 식감이 무하고 조금 이제 달라서 좀 더 딱딱하긴 해 보이는데 와 이것도 이제 탕 요리에 특히 이제 탕 무를 우려내는데도 이게 사용된다고 하니까 참 놀랍네요. 저희가 연근을 먹을 때는 기본상 무침으로 먹는 편이 좀 더 많지 않은가요? 익힌 다음에 네 곳곳마다 같은 음식이 있을지라도 그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한에 가면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던 이런 갈비 연근탕 한번 맛보시기 바랄게요. Yes.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술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자랑 많은 내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가야하 맑은 물에는 천둥오리 헤어 논이고 이슴니 넓은 황금볼에 몇 파도가 설레인다네. 해해년년 대풍이라 상모춤이 흥을 돋구고 살기 좋은 고향볼에 통소소리

우성 지구나 에헤루와 저타 대에루와 저와 내 고향 배처구 인품 좋은 배처구 내 고향 배처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만천성 맑은 물에는 백이선녀 내려왔나 흥겨운 춤판에 물찬제비 너울너울 날아든다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유람객들 모여오고 인품 좋은 고향벌에 풍악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저타 대에루와 저와 내 고향 배처구 인품 좋은 배처구 내 고향 배처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내 고향 배처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 자락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2016년 5월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시찰하며 흑룡강은 국가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현대 농업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현대화 대농업발전을 주력방향으로 삼아 우량농지, 우량품종, 선진기술, 선진적인 농기계, 훌륭한 제도의 심층 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눈부신 데이터와 생생한 실천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의 흑룡강성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활한 흑룡강성 농업개간지대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성 원격 감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대황 칠성 농장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이양기가 마지막 논의 모내기 작업을 마치며 흑룡강성 내에서 가장 먼저 벼 모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의존에서 기계 활용으로 농업 현대화의 핵심은 선진적인 농기계입니다. 흑룡강성은 전국 최초로 선진적인 농기계를 우선 보조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지능형 농기계의 반복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 경작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올봄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장비의 정밀 고급 첨단 특징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재배농들은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원거리에서 농업 생산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대 방제 드론으로 열흘도 안 돼 수십만 무의 논밭 농약 살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지능형 농기계 방제 드론 보유량,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종합기계화율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능형 농기계들이 풍작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풍의 통로로 불리는 뚫베트현에서는 이번 봄 개량된 모래토양에서 풍작의 희망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건설로 송눈평원의 전통 가뭄 지역은 10년 중 9년이 가뭄이라는 상황을 끝내고 무당 1톤 곡물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공학, 농해 생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해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흙토지 보호공사를 심층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유기 재배를 보급했습니다. 룡강 모델, 삼강 모델은 국가 주력 기술로 선정됐고 7급의 논밭 전담 관리자가 매 인치의 밭두둑을 지키며 흙토지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식량의 연속 풍작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생산도 보장해야 합니다. 흑룡강성은 종자산업 육성 행동을 심층 추진하고 종자 원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급 종자 생산 대현인 오대련지에서는 매일 50만 근 이상의 우량콩 종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무당 772.7근의 신기록을 세운 콩 신품종 동생팔구는 올해 봄철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자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콩뼈 품종 10개가 전국 보급 면적 상위권인 10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흑룡강성은 선진 재배 기술을 보급해 첨단 재배 기술을 밭에서 실제 풍작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 내에서 80여 가지 친환경, 고수학, 고효율 농업 기술을 보급했는 바 농업과학 기술 진보 기여률이 70.8%에 달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사가 전면 보급돼 농사가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기술 데이터 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생산력 향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산 관계의 변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0: 10년 전 총서기는 흥룡강성 시찰 시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고 규모화 경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흥룡강성은 농업 생산 위탁 관리, 개간지 농지 협력, 적정 규모화 경영 등 현대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해 소규모 농가가 현대화 대농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북극 곡물의 도시 부금시에서는 올봄 현지 신초 농업합작사에 6천여 무의 콩밭을 위탁관리해 표준화 재배 집약화 경영으로 토지 생산 능력과 농민 수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10년의 변화 속에 흙토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년간 흥룡강성은 오량융합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현대화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흥룡강성의 식량 생산량은 1640억 근의 세 단계에 올라섰고 2000억 근이라는 생산 능력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대곡창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흥룡강성은 광활한 흙토지에서 현대화 농업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흥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흥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신은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 전환 상황, 생태 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자급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 삼림은 자원 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 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 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9번째 시간입니다. 한병선의 사무실 류춘홍이 노크하고 들어선다.
1: 들어오시오.
2: 한석이, 자셨습니까?
1: 어. 자, 앉소. 이 소당이 찾아갔댔지?
2: 네, 찾아왔었어요.
1: 소매일은 참 안 됐어. 리 소당도 그동안 타지를 떠돌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 그가 격하게 나오더라도 이해해줘.
2: 그럼요. 이해합니다. 한석이, 전 서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상급의 정황을 회부한 것도 조직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서움이가 사고 날 때 현장에 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죠.
1: 아, 엄격히 말하면 우린 모두한테 책임이 있어.
2: 아, 그럼

0: 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1: 어찌 됐든 서당이가 원하는 답을 줘야지 않겠어?
0: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1: 아, 마음 졸일 필요 없어. 내 생각엔
2: 이때 손비서가 들어선다.
3: 하석이, 규율검사위원회 조사조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시겠습니다.
1: 조사조? 뭘 조사하?
3: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기다립니다.
2: 손비서가 말을 마치고 나가자 류투농이 눈치를 살피며 일어선다.
0: 아, 저기 그럼 전...
1: 일단 돌아가. 아, 시민이 부담 갖지 뭐. 아, 지난 일을 둘러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0: 알았어요. 그럼 이만.
1: 그럼.
2: 류초농네 집. 마음이 불안한 류초농이 온 저녁 침실에서 서성이며 안절부절한다.
4: 아니, 뭐 하는 거요? 얼른 잠이나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0: 어떻게 잠을 자요? 지금 상황엔 잠을 자도 악몽을 꿀 거예요. 오늘 리서당이 한병선을 찾아갔어요. 나를 고발한 게 틀림없다고요.
4: 이 일은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우리만 탓하면 안 되지. 한석인 명석한 사람이요. 한짝 말만 듣진 않을 거요.
0: 시의 토자 유치가 아직까지 미적되고 있으니 그한테 의견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도 지금 불감하였던 개미 신세인데 언제 내일이 신경 쓸 새가 있겠어요? 만약 이 서당이 토자 유치로 목적을 달성하려다면 전 희생양이 될 수밖에.
4: 설마?
0: 뻔하죠. 이 서당에겐 돈이 있고 한병선이 노리는 건 적치업적이니 둘이 손만 잡으면 안될게 뭐가 있어요?
4: 그럼 어떻게 하면 좋소?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병선이 만약에 날 희생양으로 몰면 나도 이판사판이에요. 내 손에도 히든카드가 있거든요.
2: 한병선의 집. 진혜화가 밤 깊도록 서재에서 책장을 뒤지고 있다. 한병선이 들어서며 묻는다.
1: 아니, 어방중에 장원한 적은 뭘 뒤지요, 어?
5: 아, 상관마요.
1: 아이고, 참. 얼른 자고 내일 찾소.
5: 상관말라니까요. 여보!
1: 왜 또?
5: 여보, 저 그때 소음이 당신한테 그려준 초상화를 하여튼 잘 건사했었는데 왜 아무리 찾아도 없죠?
1: 에이구, 없어졌다고? 당신도 참 쓸데없는 질투는. 그까 초상화가 뭐라고, 아? 그렇게 감추고 숨기더니 본인도 못 찾는 걸 내가 어떻게 아?
5: 아니, 이사할 때까지도 봤었다고요. 그런데 왜 없지? 아, 참, 여보.
1: 에?
5: 당신들이 찰스찰스하는 그 리소당이 소음이의 남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리가 있어요?
1: 안 될 건 또 뭐요? 소음이가 그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으니 소당이 마음이 편하겠소? 그때 내가 뭐라 했소? 함부로 죄를 덮어 씌우지 말라고. 말을 안 듣고 앞뒤 분간 못하고 설쳐대더니 결국엔 인명사고 났었소.
5: 소리 좀 낮춰요.
2: 한편 이 씨가 류초농네 집. 진혜화가 애타게 찾고 있던 조상관은 뜻밖에도 류초농네 손에 있다. 거실에 갔던 류초농이 시문에 정리 싼 초상화를 방에 가지고 와 남편 앞에 펼쳐놓는다. 연필로 꼭 담게 그려진 그림은 바로 한병선의 초상화이다. 류초농의 남편이 초상화를 요심히 들여다보며 묻는다.
4: 한병선?
0: 내일 일소당한테 다 밝히겠어.
4: 일소당이 당신 말을 믿겠어?
0: 나를 못 믿어도 이 조상화야 믿겠죠? 봐요, 여기 서음에 진필 서명이 있잖아요. 아휴, 이 조상화가 히든 카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난 이서당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병 선내가 날 도와주길 바랬어요. 그들이 정말 날 총알바지로 내세운다면 다 같이 재미없는 거죠.

0: 속이 달아오른 류초농이 먼저 리소당을 찾아온다. 리소당의 호텔방.
1: 내 딸의 행방을 안다고?
0: 리소당과 마주 앉은 류초농이 고개를 끄덕인다.
2: 그해 리양은 자기가 신강에 가면 돌아오기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진해에서 애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알았고요. 게다가 남들의 의심을 사는 것도 시간 문제고요. 그래서 애를 농촌으로 보내놓고 늘 보러 다녔어요. 리양인 나와 소음이가 딱 친구란 걸 알고는 그 사실을 나한테만 말했던 거죠.
1: 그럼 애는 지금 어디서?
2: 서당이 그동안 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든 애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애는 여태 내가 보호하고 있어요.
1: 거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말아. 애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고?
2: 한석이네 집에 있어요.
1: 한석이네 집에?
0: 한병선의 사무실. 리소당이 한병선과 마주 앉아있다. 선비서가 찬물을 가져다 권한다.
3: 리 선생, 차 드세요.
1: 고맙소. 한석이.
4: 예.
1: 자,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4: 말해보십시오.
1: 대개 아드님의 일상을 도와주는 사손이란 처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4: 사손은 우리 며느리입니다.
1: 며느리라고요?
4: 예, 왜서요?
1: 한석이네, 내가 잃어버린 딸의 이름도 사손입니다. 게다가 대개 며느리 또래이지요.
4: 그렇군요. 우리 며느리는 량 부모님이 계십니다. 오빠도 있고요. 종씨입니다. 오빠는 지난번 농업기지에서 봤던 그 청년입니다.
1: 네. 저 한석이. 그럼 집에 아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4: 그 사람은 가정부인데 60살입니다. 리 선생, 저기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기 앞으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십시오. 걱정 마시고요. 에?
1: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석이, 오늘 실례 많았습니다.
4: 아니, 아닙니다.
1: 이만 가보겠습니다.
4: 예, 그러세요.
1: 도봅시다.
4: 그럼 예. 작아요.
1: 네. 예.
0: 달리는 승용차 안. 당비서가 리소당에게 묻는다.
5: 회장님의 따님이 맞습니까?
1: 아니, 한석의 며느리도 이름이 사손인데 말을 들어보니 아마 동명인 것 같네.
5: 한석이가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닐까요?
1: 그럴 필요가 있나?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5: 근데 요춘홍인 한석이의 며느리가 회장님 딸이라고 딱 잡아댔지 않습니까?
1: 요춘홍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신용이 너무도 없어.
5: 그럼 어쩜 좋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손색은 있지 않습니까?
1: 이러게요. 요춘홍이 집으로 가게요. 한번 얘기 더 해봐야겠어.
5: 네.
0: 지정부 청사 우란.
2: 그럼 떠보게요.
5: 잘 가세요.

0: 류춘홍을 찾아다니던 손비서가 다른 정사에서 나오는 류춘홍을 발견하고 그를 부르며 다가온다.
1: 교수! 교수!
2: 선비서!
3: 근데 차자네, 어디가 됐어요? 조사조에서 찾습니다.
2: 조사조에서 날 네. 찾는다고?
0: 류춘홍의 얼굴에 바로 긴장감이 감돈다.
2: 무슨 일을 찾는다?
3: 외빈첩대에 대한 정황을 조사한답니다. 성인 한석이 고발신이 비팔치고요. 토사 요치를 빌미로 공금을 낭비하고 나라 리익을 팔아먹는답니다. 나라를 위해 외사 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리익과 권위를 위한 거라고요.
2: 그게 다요?
3: 이게 저거요? 하나라도 걸리면 엄중하다고요. 안 그럼 성에서 급히 조사조를 파견할 리가 없습니다.
2: 내 말은 성에서 날 찾는 게 이것 때문인가 말이오. 알려줘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3: 조사조에서 한 사람씩 단독 조사하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2: 알았어. 알려줘서 고맙소. 어떻게 할지 알만하오.
3: 네, 이만 가볼게요.
2: 그래, 잘 가.
0: 선비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류초동이 안도의 웃음을 지으며 생각에 잠긴다. 그날 저녁, 류초동의 집.
2: 나왔어요.
4: 왜 이리 늦었어?
2: 성에서 조사조가 와서 담화했어요.
4: 조사조가 담화라니?
2: 누가 성에 고자질 했대요. 그래서 조사하러 왔고요.
4: 한석이가 사업에서 너무 간지고 청렴해서 그를 좋다는 사람들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소. 정말 당신과 리사당이 이를 한석이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2: 내가 찾아갔어요. 성녀를 알아볼까 해서. 근데 마침 조사조가 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알아냈어요. 한병선은 죄 한번 보존하기도 힘들 거예요.
4: 정말 잘못 걸린 걸까?
2: 잘못 걸린 건 나죠. 그가 그랬어요. 이서당한테 해명을 해야 한다고. 그가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나를 팔아먹어야만 해명이 되거든요.
4: 당신을 팔아먹은들 뭐가 달라지는데?
2: 한병선이 리소당을 도와 날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깨끗해야 강직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겠죠. 헌데 지금 조사조가 왔으니 한병선은 이 일을 수습할 여유가 없어요. 난 이런 생각도 해요. 그가 무슨 구실을 대서 나를 어떻게 잡아 넣을런지.
4: 그럴 리 없어. 이서당과의 일은 너무 오래전 갱운 아니고 우린 한병선이 미움을 산 적 없었어.
2: 한병선이 미움 산 적은 없지만 지금 그는 제 몸도 보존하기 힘들어요.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서당밖에 없어요. 이서당의 환심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날 팔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4: 근데 그가 왜 이서당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2: 이서당의 환심만 사면 이서당이 투자할 거잖아요. 이서당이 투자만 하면 한병선의 투자 유치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도 있고 위기에서 탈출하고 정치적으로 업적도 쌓는 거죠.
4: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2: 겁먹지 마요. 나도 대책이 있어요.
4: 무슨 대책? 여보, 누가 왔어?
2: 가봐요.
4: 예. 잠시만요.
0: 류춘홍의 남편이 문을 열어준다.
3: 안녕하십니까.
0: 이 시간 그들을 찾아온 사람은 당비서이다.
3: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류춘홍 요서가 계십니까?

0: 네네 있어요. 안녕하세요.
1: 리소당 선생께서 여사님을 모셔오랍니다.
0: 지금요?
1: 네, 지금요. 밖에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0: 네네 알겠어요. 금방 나갈게요.
1: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네네네. 네.
1: 그러면
2: 당비서가 먼저 나가자 류춘홍의 남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내의 발을 붙잡는다.
3: 안 돼요. 나랑 같이 가요.
0: 떨긴 왜 떨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안 그래도 찾아가려던 참인데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왔네요.
3: 아니, 나 속이 철렁아.
2: 류춘홍이 신문에 싸둔 초상화를 가지고 문을 나선다.
3: 안전에 주의하.
0: 알았으니까 식사해요. 기다리지 말고.
2: 리소당의 호텔방.
1: 회장님, 요주임을 모셔왔습니다.
4: 안으로 모시게.
1: 들어오시오.
0: 사당이.
1: 자, 앉으시오.
0: 네.
4: 앉소.
5: 춘홍이, 한석이 며느리를 내 딸로 둔갑시키려는 건 무슨 속셈이오?
0: 둔갑이라뇨? 서당이, 둔갑이 아니라 이건 다 사실이에요.
5: 한석이한테 확인해봤소. 그 처녀 이름은 사돈이 맞는데 랑부는미 다 계시고 오빠도 있어. 내 딸이 아니더군.
2: 드라마 인생향연 5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0번째 시간입니다. 리소당의 호텔방
1: 회장님 요주임을 모셔왔습니다.
2: 안으로 모시게.
1: 들어오세요.
3: 사당에.
1: 앉으세요.
3: 네.
2: 앉소. 두농이, 한석이 며느리를 내 딸로 둔갑시키려는 건 무슨 속셈이오?
3: 둔갑이라뇨? 사당이, 둔갑이 아니라 이건 다 사실이에요.
2: 한석이한테 확인해봤소. 그 처녀 이름은 사돈이 맞는데 랑부는 미 다 계시고 오빠도 있어. 내 딸이 아니더군.
3: 아직 모르는군요. 한병선의 아들 한묵진은 전에 농장에 있을 때 아주 훌륭했고 됨됨이도 괜찮아요. 헌데 안타깝게도 사고로 불구가 됐어요.
2: 알고 있어.
3: 안다니 이해가 쉽겠네요. 불구자가 장가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급해난 한병선과 진해화는 사체에 성탁을 넣어서 며느리감을 물색했어요. 사전이는 젊고 이쁘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착한 데다가 부모들도 농촌 사람이라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니 별 애로 없이 한씨 가문의 며느리가 된 거죠.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고 실종된 지 오랜 서당이가 돌아올 줄은 누구도 생각 못했던 거죠. 게다가 딸을 찾기 위해 돌아왔는데 생각해봐요. 그 집에서 순순히 당신 딸을 내놓겠어요? 게다가 불구자 사위를 받아들일 만해요? 다 제쳐놓고 서당이가 사준을 데려가면 누가 한복지의 여생을 보살피고 한복지를 도와주겠어요?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진주임과 한석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 자네 오늘에야 이런 말하는 속셈이 뭐요? 전에는 왜 말 안 했어?
3: 그건 한병선이 당신 딸의 존재를 숨기는 데는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2: 뭐? 무슨 원인?
0: 류초농이 신비한 표정을 지으며 신문에 쌌던 조상화를 펼쳐 보인다. 리소당이 초상화를 받아들고 유심히 바라본다.
2: 이건 한병선이잖소.
3: 맞아요. 서우미의 사인을 못 알아보는 건 아니죠?
2: 이 그림이 어떻게 자네 손에 있어?
3: 한석이네 이사를 도와주다가 뜻하지 않게 얻었어요. 서당이,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조무 소식이니 우린 찾을 길이 없었고 마침 그때 한석이가 원직에 복귀하는 바람 나도 사돈이가 그 집에 시집 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리양이 부탁을 저버렸어요. 당신한테 미안하고 서우미한테는 더더욱 미안해요. 그동안 서우미의 일은 악몽처럼 날 괴롭혔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피하려 했어요.
2: 준홍이, 나보고 어떻게 믿으란 거요? 지금 당신이 한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 다 사실이라는 걸. 이 그림을 보고 믿으라는 거요?
3: 물론 아니죠. 농촌에 있는 사전에 양부모 집에 같이 갔을 테니 거기 가서 직접 물어봐요. 물어봐요. 사전이가 그때 리양이가 맡긴 애가 맞냐고. 당신 애가 맞냐고요.
2: 같이 가줄 수 있어?
3: 그럼요.
0: 류초농이 리소당례와 함께 사전의 고향 집을 찾는다.
4: 사전 아버지,
3: 계세요?
4: 네, 누구요?
3: 자전아버지, 절 모르시겠습니까?
4: 아이고, 류과상 아닙니까?
3: 저 지금 시외사 방공실로 전근했어요. 류수임이라 불러요.
4: 류수임, 승진하셨네.
3: 이 두 분은 향왕에서 오신 귀빈입니다.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4: 자, 들어갑시다.
3: 들어가요. 네,
2: 자, 고맙습니다.
5: 들어오세요. 어서요.
0: 종사전 부모의 안내에 따라 리소랑 일행이 집안에 들어선다.
4: 자, 앉으시오. 자.
5: 앉아요.
3: 네.
2: 예.
3: 사장님, 앉아요.
2: 예. 고맙습니다.
5: 자,
3: 고마워요.
0: 종사손의 어머니가 리소 당내에게 물을 권하고는 그들과 마주 앉는다.
5: 자,
2: 고맙습니다.
0: 류춘홍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종로구를 향해 입을 연다.
3: 사전 아버지. 이 리 선생이 바로 사전의 생부입니다.
4: 뭐라고?
3: 사전이를 입양하게 된 전우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보세요.
2: 루지, 내가 직접 물어보면 안 되겠어?
3: 네네네, 그래요. 리 선생의 질문에 대답을 하되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2: 어르신, 불쑥 찾아와서 놀라지 마세요. 그저 사전이 출신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저 사전일 누가 데려왔습니까?
0: 리소당의 질문에 정로군은 손으로 무릎을 매만지며 긴장을 감추지 못한다. 류춘홍이 말한다.
3: 사전 아버지, 리 선생은 귀국 화교라 한석이께서 친히 접견을 하셨는데 뭐가 겁납니까?
4: 사전의 부모가 반영면 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3: 그건 잘못된 사건입니다. 신문을 안 봅니까? 한석이와 리 선생이 함께 사진까지 찍었는데 파념은 분자라니요.
2: 야, 그만아.
0: 이때 집에 들어서는 종송이 리소당을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6: 아이고, 찰스 선생 아닙니까? 사업 때문에 우리 집까지 오셨습니까? 귀빈이 오셨는데 마중도 못 나갔네요, 저기.
3: 종송이, 리 선생은 자네 장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사전 아버지, 얼른요. 리 선생이 시간 뺏지 말고 얘기해요.
2: 어르신, 긴장해 하지 마세요. 나쁜 뜻이 없습니다. 그저 사전의 출신을 알고 싶습니다.
0: 종로군이 말없이 아내를 바라본다. 종사전의 어머니가 대신 입을 연다.
5: 우리가 사전을 입양했는데 여태까지 친딸처럼 키웠수다.
2: 그럼 누가 데려왔습니까?
5: 어떤 남자가 안아왔시오. 시내에서 애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데려왔는데 애가 하도 불쌍해서 받아줬수다. 먹을 것과 물건들을 늘 보내왔지요.
2: 그럼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합니까?
4: 시내 사람인데 책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리 연구원이라고.
3: 들으셨죠? 리 연구원이란 사람이 바로 리영이에요.
0: 격동된 리소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묻는다.
2: 저기 어르신, 사존이가 올 때 몸에 지니고 온 물건은 없었습니까?
5: 있수다. 발목에 방울발찌가 있었지요. 사전이가 항상 하고 있었어요.
2: 방울발찌요? 글자가 새겨있지 않았습니까?
4: 우린 글을 잘 모릅니다.
0: 종성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곁댄다.
7: 있습니다. 있어요. 내 기억에는 뭐더라? 무슨 실 무슨 망인 것 같은데.
2: 막실망망.
7: 맞아요, 막실망망.
2: 그럼 여기가 바로 사존이 자란 집입니까?
3: 생활이 펴이면서 금방 이선 새 집이에요.
2: 그럼 전에 살던 집은 어디 있습니까? 가봐도 됩니까?
0: 정록은 부부가 망설이자 당비서가 나서며 부탁한다.
8: 두부어르신, 저희랑 같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5: 그럼 저랑 같이 가시지요.
8: 고맙습니다.
2: 예. 야, 고마워.
9: 자야.
0: 종사선의 부모와 리소 당내가 앞장서 나가고 종성이 그 뒤를 따라가려는데 류춘홍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3: 에, 잠깐만.
5: 정성이도 다 봤지? 사전이와 묵지 이혼하려는 거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오. 말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7: 네.
3: 이제야 친딸을 찾으러 왔는데 혹시 아니면 어떡하오?
7: 맞아요.
3: 이 집에 좋을 거 없어.
7: 네네네.
3: 아, 사전이 퇴학한 거 알고 있어. 걔 지금 어디 있어?
7: 시장 옆에 있는 엄박사리에 있어요. 묵지랑 사이가 틀어져서 오랫동안 집에 안 갔어요.
3: 가서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하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네. 하오.
0: 류춘홍이 말을 마치고 리소 당내를 쫓아간다. 혼자 남은 종성이 중얼거린다.
7: 도대체 무슨 판이야?
0: 그날 저녁 종사손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종성이 들어서며 묻는다.
7: 엄마, 사손이가 정말 친딸 아니에요? 어쩐지 내가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은 기억이 없단 말이야.
5: 아이고, 언제적 일인데 실없는 소리를 하냐.
0: 정로군이 곰방대를 몰고 들어서 아내와 마주 앉는다.
5: 이봐요. 저 사람들이 제멋대로 들락거리는데 아 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7: 에이 참, 보면 몰라요. 사전이는 어느 극속의 주인공처럼 큰 내같이 아씨로 태어난 거죠. 근데 갑자기 집안이 몰락했어요. 맞죠? 그러다가 친아버지가 우연히 나타난 거죠. 하여 사전이는 아씨로 되돌아가게 됐고 그 통에 우리 집은 아씨를 길러준 은인이 됐으니 응당 큰 상을 받아야죠.
4: 넌 말이야

0: 아, 김치국부터 마시냐?
1: 아, 그건 아니죠. 난 여태껏 사선이를 친동생처럼 맡겼어요. 에휴, 결국엔 사선이가 울집을 살리네요, 맞죠? 시장집에 시집가서 시장이 며느리가 되더니 오늘은 무사히 생부까지 나타나서요. 아이고, 세상에. 우린 부녀간의 상봉이나 기다렸다가 다같이 축하주나 마십시다. 어쩌면 내 공장도 살 길이 생겼어요. 안 그래요? 함께 마시세 공로주 웅대 한포부 가지게.
2: 정사전 덕분에 발전할 앞날을 그려보며 기분이 좋아진 종성은 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간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종로구는 저도 몰래 한숨을 내쉰다.
0: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2: 한편 광주 출장길에서 한아름 수확을 얻은 한목지가 부푼 꿈을 안고 기꺼운 마음으로 고향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집에 들어선 한목지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식구들을 찾는다.
3: 다들 어디 갔지?
4: 에, 아무도 없습니까? 에? 저 왔습니다.
5: 목지야, 우리 아들 왔네. 전화라도 하고 오지. 아니, 왜 말도 없이 왔어?
4: 봐봐요, 어떻습니까?
2: 진해화가 반갑게 다가서는데 한목지가 짐짓 한 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고개를 쳐들며 멋진 포즈를 취한다. 청바지에 청자켓으로 유행 차림을 하고 선글라스까지 낀 한목지는 한껏 멋진 모습이다.
5: 뭐야 너, 됐다 됐다 그만하고 벗어라 벗어. 집에서 무슨 색안경기야? 아니 얘 좀 봐라, 왜 이렇게 꽉 끼는 거에 벌써 안 불편해? 어?
4: 편한 옷들은 맵시가 없습니다. 어머니 모르시죠?
5: 뭔데?
4: 이거 선글라스라는 건데 미국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선글라스 선물 사왔습니다. 어머님과
5: 어디 보자.
4: 립스틱, 스카프.
5: 네.
4: 전자시계 한 보따리 샀습니다.
5: 어?
4: 자, 이거 해봐요. 어디 봐요. 자,
5: 이게 얼마 만에 해보는 스카프야. 너무 좋다.
4: 어머니, 나이 들수록 못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갖고 해야 된다고요.
5: 말하는 거하고는.
6: 목지 왔구나.
4: 아이고, 아줌마. 아이고, 고마워요. 아줌마, 아줌마 선물도 있어요.
5: 어?
4: 보세요. 이 꽃은 향황에서 들여온 건데 아, 광주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입고 다녀요. 그 무슨 많이 모시란지예요. 봐봐요. 아, 이쁘네요.
5: 내 것까지 다 챙겼어.
4: 아, 당연히 챙겨야죠.
2: 한목지가 정아주마의 선물로 사온 꽃천을 그의 몸에 둘러준다.
5: 아유, 이렇게 이쁜 꽃천은 처음 보네. 아, 너무 좋네. 아이고, 근데 내 나이에 이런 걸 입어도 될까?
7: 왜 안 돼요? 안 돼요?
5: 얼마나 이쁜데요. 묵지가 그러는데요, 여자는 못을 따라고요. 늙을수록 환하게 입어야 해요. 내일 당장 오수선 집에 맡겨요, 정만님.
4: 네.
5: 알겠어요?
4: 네. 맞아요. 네. 앞으로 우리 집 여자들은 밖에 나가면 모두 건나비예요. 나비파, 나비파라고요.
5: 네, 오늘은 요리 몇 가지 더 만들어요. 네. 얼른 준비해요. 네, 어서요. 정목지야, 목지야, 광주 좋아?
4: 아, 말도 마요. 정말 좋아요. 응? 아, 거리마다 먹을거리, 놀거리, 곳곳에 분식집이랑 상품가게가 있는데 전국에서 모두 그것에서 구입을 한대요. 만약 광주를 화물차에 비유한다면 진짜 이동식 화물차라고요. 아이고, 진짜 너무 북적거려요.
8: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4: 아니, 아버지!
2: 한병선이 들어서자 한목지가 리소룡의 무술 동작을 본다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나타낸다.
5: 왔어요, 여보.
8: 목지 왔구나.
5: 아나나나나.
8: 아, 그러니까 뭐더라, 무슨 독이더라?
4: 이소룡.
8: 맞아, 이소룡 아들. 다리 괜찮아?
4: 달렸어요.
5: 여보, 빨리. 아. 당신 아들이 스카프랑 립스틱 사 왔어요. 당신은 향원까지 갔으면서 아무것도 안 사다 주고.
4: 아버지,
8: 아, 그럼 누구 아들이요?
5: 내 아들이죠.
4: 선물이에요, 선물.
2: 한목지가 포장함을 열고 한경선을 위해 산 구두를 꺼내 양손에 끼워들고 짝짝 마주친다.
8: 아, 그래. 어디 보자.
4: 이건 아버지 신발입니다. 마음에 듭니까? 아버지, 이건 몇백원짜리 경험권으로 샀습니다.
9: 아, 내 엄마 스카프보다 비싸지.
4: 엄마 거 다 합쳐도 한쪽 신발값도 안 됩니다.
8: 아, 그럼 그렇지. 안배선이 아들 맞아.
5: 내 아들이잖아요.
9: 기쁜 소식이 있어.
5: 네? 무슨 소식인데요?
9: 아이고, 오늘 드디어 성사됐어.
5: 네?

0: 땅이 우리 시퀀셜 항목에 투자하기로 했어.
1: 정말요?
0: 아.
1: 아니, 옛날에 악감정은 어쩌고 투자를 한대요. 여보, 딴속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0: 아이고, 그건 그거고 장사꾼은 돈이 우선이요. 아, 그리고 내가 피하면서 질질 끌 수도 없는 일이요. 합당한 해명을 해줘야지. 내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기로 했어. 루춘홍도 초대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원한도 사라질 거요. 안 그래서 다들 준비 잘해. 손님한테 실례하지 말고.
2: 네. 근데 네 소당이 누굽니까?
1: 네 그 찰스라는 사람이야. 그 아니다. 말해도 너 몰라. 그 아버지랑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저 손님이 오는데 너도 빠지지 마.
2: 예.
3: 한병선이 어느새 각자 위에 놓여있던 한목재 선글라스를 슬그머니 가져다 끼고는 이리저리 둘러본다.
1: 아니, 아. 여보, 뭐예요?
0: 시커매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보이네. 어둡지도 않고.
1: 아니, 여보, 아직 살아있네요.
0: 나 소룡이 아버지야.
3: 드라마 인생향연 6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2016년 5월 습근평 청석기는 흑룡강성을 시찰하며 흑룡강은 국가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현대 농업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은 청석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현대화 대농업발전을 주력방향으로 삼아 우량농지, 우량품종, 선진기술, 선진적인 농기계, 훌륭한 제도의 심층 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눈부신 데이터와 생생한 실천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에 흑룡강성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활한 흑룡강성 농업개간지대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성 원격 감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대황 칠성 농장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이양기가 마지막 논의 모내기 작업을 마치며 흑룡강성 내에서 가장 먼저 벼 모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의존에서 기계 활용으로 농업 현대화의 핵심은 선진적인 농기계입니다. 흑룡강성은 전국 최초로 선진적인 농기계를 우선 보조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지능형 농기계의 반복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 경작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올봄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장비의 정밀 고급 첨단 특징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재배농들은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원거리에서 농업 생산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0: 10대 방제 드론으로 열흘도 안 돼 수십만 무의 논밭 농약 살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지능형 농기계 방제 드론 보유량,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종합기계화률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능형 농기계들이 풍작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풍의 통로로 불리는 뚫베트현에서는 이번 봄 개량된 모래 토양에서 풍작의 희망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건설로 송룬평원의 전통 가뭄 지역은 10년 중 9년이 가뭄이라는 상황을 끝내고 무당 1톤 곡물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공학, 농해 생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해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흙토지 보호 공사를 심층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유기 재배를 보급했습니다. 룡강 모델, 삼강 모델은 국가 주력 기술로 선정됐고 7급의 논밭 전담 관리자가 매 인치의 밭두둑을 지키며 흙토지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식량의 연속 풍작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생산도 보장해야 합니다. 흑룡강성은 종자산업 육성 행동을 심층 추진하고 종자 원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급 종자 생산 대현인 오대련지에서는 매일 50만 근 이상의 우량콩 종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무당 772.7근의 신기록을 세운 콩 신품종 동생팔구는 올해 봄철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우량 종자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콩뼈 품종 10개가 전국 보급 면적 상위권인 10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흑룡강성은 선진 재배 기술을 보급해 첨단 재배 기술을 밭에서 실제 풍작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 내에서 80여 가지 친환경, 고수확, 고효율 농업 기술을 보급했는 바 농업과학기술 진보 기여률이 70.8%에 달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사가 전면 보급돼 농사가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기술 데이터 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생산력 향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산관계의 변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10년 전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고 규모화 경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농업 생산 위탁 관리, 개간지 농지 협력, 적정 규모화 경영 등 현대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해 소규모 농가가 현대화 대농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북극 곡물의 도시 부금시에서는 올봄 현지 신초 농업합작사에 6천여 무의 콩밭을 위탁관리해 표준화 재배 집약화 경영으로 토지 생산 능력과 농민 수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10년의 변화 속에 흙토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오량융합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현대화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의 식량 생산량은 1640억 근의 새 단계에 올라섰고 2000억 근이라는 생산 능력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대곡창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흑룡강성은 광활한 흙토지에서 현대화 농업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흑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신은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 전환 상황, 생태 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작업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삼림은 자원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치즈는 아내의 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것을 감촉하였다. 아내가 가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시 솟아올랐다. 그의 말소리는 약간 떨리었다. 그러나 아내의 몸이 바르르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낀 그는 급히 짐을 탁 빼고 애써 자기를 진정하며 말을 이었다.
1: 우리 가난한 사람은 아무 때고 놈들의 압박 속에 죽기 마련이요.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참을 대로 참았지만 결국은 맞아 죽고 말지 않았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고 이리에 아주머니 집도 그렇지 않소. 세상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오. 이것을 모두 불평등한 낡은 사회가 그렇게 한 것이오. 이리치를 이전에 난 몰랐소. 강동지가 와서 나를 혁명의 길로 이끌어서야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되사면 일 떠나서 그놈의 사람 해친 악당들을 깡그리 쓸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당신이 원수놈들을 죽이려고 하면 원수놈도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오. 부자놈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죽소. 우리의 죽음은 정당하고도 값이 있는 죽음이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꼭 있을 거요. 어디 말해보. 내 말을 알아들었소. 당신은

0: 원망하지 않겠지?
1: 아니, 전 다 알아요. 당신이 되돌아오라요. 저는 당신 따라 살고 당신 따라 죽겠어요.
2: 아내는 눈물을 깨끗이 닦았다. 공포심과 생에 대한 애착은 그의 몸에서 깡그리 사라졌다. 도리어 만약 남편 혼자 죽고 자기만 고독하게 살아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가 흐느끼는 것은 오로지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흐느낌과 격동으로 하여 아내의 누렇게 메마른 얼굴에는 새빨갛게 피가 끓어올랐다. 세상에 태어난 뒤 오직 이때야 그는 비로소 건강한 사람같이 류달리 아름다웠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남편이 시키는 것이면 그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치즈는 수류탄을 아내의 앞으로 내밀었다. 치즈 아내는 남편의 손에 쥐어진 수류탄 마개를 열고 도화선을 뽑았다. 두 사람은 있는 힘껏 꼭 끌어안았다. 수류탄은 그들의 가슴 사이에 꼭 끼워졌다. 치즈와 그의 아내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에 남기려는 듯 서로 눈길을 마주치고 나서 도화선이 칙칙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꼭

0: 5, 60명이나 되는 수색대 놈들이 간신히 산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놈들이 너무 미련해서인지 아니면 눈이 지나치게 미끄러운 탓인지 무시로 한두 놈이 골짜기로 굴러떨어졌다. 헐떡거리는 놈들의 입은 굴뚝처럼 흰 김을 뿜어대었다. 나이가 좀 들어 수염을 기른 놈들의 턱에는 성애가 허옇게 달렸다. 강영천과 간부들은 민병들을 데리고 산호의 바위 뒤에 엎드려 있었다. 윙윙 불어오는 한이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이었고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사람들을 거의 묻어버리다시피 하였다. 그들은 가끔 손을 입으로 가져다가 더운 김으로 하하 불었다. 그렇잖으면 손이 얼어서 뻣뻣해지는 것이다. 모두들 쿵쿵 들뛰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기어올라오는 놈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강영천은 제일 높은 곳에 엎드려 놈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다. 여인 얼굴은 바람에 검붉은 색으로 변해버렸다. 흩날리는 눈가루가 낯을 끊임없이 때렸으나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놈들을 감시하는 데만 온 정신을 팔았다.
1: 동무들, 절대 당황하지 마시오. 놈들이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희 구령을 듣고 사격하시오.
0: 강영천은 수류탄 마개를 열며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1: 우리는 골짜기 군중들이 몽땅 빠져나갈 때까지 견제하다가 철수해야.
0: 사람들은 그의 동작을 지켜보며 무기를 준비하였다.
2: 누나, 누나, 이걸 좀 봐. 손이 뻣뻣해서 아무리 했어도 마개는 못 열겠어. 얼른 도와줘.
0: 덕강이는 수연이에게 다가서며 급히 말하였다. 수연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몹시 아팠다. 덕강이는 두 벌이 빨갛게 얼어들고 입술은 새파랗게 되었다. 눈썹에도 새하얗게 성애가 끼고 속눈썹에는 얼음까지 맺혔다. 수연이는 인차 수류탄 마개를 열어주고 나서 동생의 얼음같이 찬 온손을 부여잡고 눈여겨 살펴보았다. 손이 갈라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무리를 축혀들고 동생을 바라보는 수연이는 입이 벌려지지 않았다.
2: 누나, 왜 그래? 됐어. 이제 나도 수류탄을 터줄 수 있어.
0: 동생의 얼굴에서 티끌만한 고통의 표정도 찾아보지 못한 수연이는 마음이 얼마간 놓였다. 그는 동생의 손을 입으로 끌어다가 호호 불어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3: 얘가 이렇게 온 것을 어머니가 안다면 얼마나 애처로워할까.
0: 수연이는 못내 가슴이 아파 이렇게 말했다.
3: 덕강아, 자, 내가 녹여줄게. 어? 견딜만해?
2: 아, 됐어 누나. 아, 견디지 않고.
0: 덕강이는 손을 뽑으며 대수롭지 않은 듯이 대답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천진하게 웃으며 제자리로 기어갔다.

0: 모리 꼭대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뜻밖의 타격에 놈들은 오리뽕뽕해서 땅에 납작 엎드려 우회되고 망탕 총질을 하였다. 민병들이 렵청과 차석포에 화약을 채우는 틈을 타서 놈들은 다시 일어나 공격해왔다. 적탄이 쾅 날아와 눈판에 검은 흙덩이들을 뿌리고 바위들을 날렸다. 민병 한 명이 쓰러졌다. 민병들은 유리한 지형에 의지하여 수류탄과 바위돌로 완강히 저항했다. 놈들은 산 아래로 쫓겨갔다. 그러나 전투는 연이어 거듭되었다. 강영천은 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명령하였다.
1: 총창을 꽂아들고 뒷산으로 철수하시오.
0: 사람들은 희생된 민병을 업고 하나 둘 뒷개선으로 갔다. 뚝강이는 단 하나밖에 없던 수류탄마저 던지고 나니 손에 아무 무기도 없었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방금 놈들의 적탄통에 부서진 돌을 보았다. 그는 불이 나게 뾰족한 돌 두 개를 주워 품에 꼭 안았다. 수연이는 고개를 돌려 동생을 찾다가 그가 떨어진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와서 다짜고짜 끌고 뛰었다. 오누이는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0: 놈들의 지휘관은 정면으로 공격하기 힘든 것을 보고 병력을 나누어 익축으로 우회시켰다. 그놈이 번쩍거리는 지휘돌을 내젓자 열댓 명의 놈들이 보총과 경기관총을 들고 옆으로 질러 나갔다. 민병들은 산등성이를 넘자 바람으로 익측으로 우회한 놈들과 맞다들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 몽하니 굳어지고 감이 작은 몇 사람은 뒤로 돌아서 뛰려고까지 하였다.
1: 돌려!
0: 강영천이 고함치며 놈들 무리 속에 뛰어들었다. 덕성, 대해 또래들도 뒤따라 돌입하며 육박전을 벌렸다. 한 외놈과 맞선 수연이는 총에 날창이 없기에 청탁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외놈은 긴 창이 꽂힌 38식 보총을 들고 있었다. 총 창끝이 바야흐로 수연의 앞가슴으로 박도에 들어왔다. 바로 이때 덕광이가 불쑥 외놈 앞으로 달려들며 뾰족한 돌멩이로 그놈의 머리를 있는 힘껏 깠다. 수연이의 속옷은 이미 그놈의 날창에 찔려 가슴 앞에 새하얀 솜이 비숙이 나왔다. 정말 아슬아슬한 고비였다. 오누이는 깊은 골짜기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는 외놈을 지켜보았다. 처음 놈들은 미처 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관총을 든 피다리 외놈이 이때 바위 위에 총을 걸어놓고 미친 듯이 사격하기 시작하였다. 민병들은 화력에 눌리워 물러섰다. 또 한 사람이 쓰러졌다. 바로 이 생사를 결단하는 위급한 대목에 놈들의 배후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터졌다. 외놈들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서리빨 어린 청창들이 돌격하는 외침소리와 함께 놈들의 등 뒤에서 불쑥불쑥 나타났다. 외놈의 기관총수가 머리도 들기 전에 귀꼬리 장대한 한 사나이가 훌쩍 몸을 솟구쳐 뛰쳐올라오며 외놈 사수를 차던지었다. 그리고 재빨리 기관총을 들고 놈들을 향해 맹렬히 사격하였다. 민병들은 갑작스러운 광경에 놀랍고도 기뻐서 몽하니 보기만 하였다.

0: 강영철은 석구치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다.
1: 동지들, 우리의 반로군이 왔어. 돌격!
0: 사람들은 볼때같이 산 우로 돌격하였다. 익숙으로 우회하여 온 외놈 무리는 삽시간에 소멸되었다. 이번엔 정면에서 놈들이 공격해왔다. 반로군 중에 싸창을 휘두르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채통이 큰 전사는 제껏 몸을 돌려 기관총을 받쳐들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적들을 무리로 쓸어 눕혔다. 전사들은 용맹스럽게 정무리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놈들은 수많은 죽음을 남기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전투는 끝났다. 덕성이는 앞질러 달려가 기관총을 빼앗은 키 큰 전사를 붙잡고 흥분해서 말했다.
1: 동무, 정말 본댔소. 참 대단하오.
2: 아니, 제가 뭐...
0: 그 전사는 칭찬을 듣자 방금 전에 용맹스러운 기세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는 싸창을 맨 사람을 가리키며 알려주었다.
2: 저기, 우리 련장입니다.
1: 고맙습니다, 련장 동지.
0: 강영철은 리련장의 손을 꽉 잡았다.
1: 천만다행히도 당신들이 도와주었기에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0: 리련장은 그들에게 사연을 간단히 알려주었다. 아군 부대는 놈들을 가로막아 권효산 동쪽 기슭에서 건너와 뒤에 매복해 있었다. 탄장의 명령으로 척후병 한 개 반을 인솔하고 정찰 나왔던 리련장은 맹렬한 총소리를 듣고 달려와 위험에 처한 그들을 도와 배후 타격을 들이댔던 것이다. 전투장을 수습한 후 그들은 리련장의 의견을 좇아 인차 자리를 옮겼다. 강영천은 떠날 때 덕송이에게 몇 명의 민병과 같이 희생된 두 전우를 마을 사람들이 피해 있는 곳으로 들고 가라고 일렀다. 동시에 군중들을 잘 돌보라는 임무도 주었다. 부대는 산골짜기로 이동해 갔다. 모두들 땅에 앉아 휴식하였다. 어떤 사람은 러획한 무기를 손질하였다. 첫 전투를 겪었고 팔로군의 도움으로 승리까지 한 민병들의 가슴속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전사들과 한 집안 식구처럼 친절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드라마 숨바귀꽃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